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1845년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한 헨리 데이비 소로우, 한 고요한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월든이라 이름 붙인 이 오두막에 약 2년여 동안 머물면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독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세상을 보는 그의 시선과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빠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잠깐 멈춰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가끔씩 필요합니다. 마음속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 속에서 내면의 나를 찾아가는 시간. 이 아침에 잠시라도 그런 고요한 만남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5월 25일 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에드와르트 그리그의 서정 소품집 중에서 In My Native Country, 고향에서 작품 43의 3을 들으셨습니다.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앞서 여는 말에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오두막을 전해드렸는데요. 음악가들 가운데에서는 말러와 조금 전에 들으신

책상, 작은 소파, 난로가 전부였는데요. 그 오두막에서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채 자연을 바라보며 작곡에만 몰입했다고 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런 오두막 어디 없나요? 나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으시나요? 그리그의 서정소품집 가운데 고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음악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요하네스 브람스의 다섯 곡의 노래 작품 105 중에서 첫 번째 곡 나를 끌어당기는 멜로디처럼, 그리고 펠릭스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85의 6 알레그레토 콘 모토입니다. 안드레아스 오텐자모의 클라리넷,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안드레아스 오텐자머의 클라리넷, 유자 왕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브람스의 다섯 곡의 노래 작품 105 중에서 첫 번째 곡 나를 끌어당기는 멜로디처럼과 펠릭스 멘데스존의 무언가 작품 85의 6 알레그레토 콘 모토를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혼 협주곡 3번 E플랫 장조 괴일 작품 번호 447입니다. 3개 악장인데요.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로만트, 3악장 알레그로. 헤르만 바우만의 혼, 레오폴트 하거가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혼협주곡 3번 E플랫 장조 쾌활 작품 번호 447이었습니다. 알레그로 로만제 알레그로로 이루어진 곡이었습니다. 헤르만 바우만의 혼, 레오폴트 하거가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보리수입니다.

사랑을 잃고 정처 없이 방랑의 여정을 시작한 남자가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풍향계조차 갈 곳을 잃은 어느 겨울날, 피로와 추위로 지쳐가던 남자는 잠시 지친 몸을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무심결에 그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화창한 봄날에도 뜨거운 여름날에도 머물렀던 나무 아래. 거기 기대어 잠시 눈을 감으니 연인과 마냥 행복했던 그 시절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나그네 다섯 번째 곡으로 방랑하는 청년이 잠시 안식을 찾는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곳 보리수입니다.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연가곡 겨울나그네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노래 보리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문 앞 우물가에 보리수 한 그루가 서 있었지. 나는 그 그늘 아래서 행복하고 달콤한 꿈을 꾸었네. 바람에 하늘거리는 보리수의 움직임이 피아노 음색으로 생생하게 묘사된 이 노래에 나오는 보리수는 유럽 피나무라는 종으로 낙엽 관목에 속합니다. 독일어로 린덴바움이라 부르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는 보리수라고 번역하는데 흔히 보리수 하면 떠올리는 그 나무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인도의 보리수와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오래전부터 독일 사람들은 이 린덴바움이라는 나무를 참 사랑했고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슈베르트 가곡에서도 볼 수 있듯 안식과 사색, 성찰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더해졌고, 그러면서 음악과 문학 등 다양한 예술에서 보리수의 존재감이 드러났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문학가죠. 토마스 만은 슈베르트의 보리수는 독일 민중의 자산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소설 닥터 파우스트와 마에산에 이 가곡 보리수를 중요한 존재로 등장시키기도 했고요. 구스타프 말러는 리케르트 시에 붙인 다섯 개의 가곡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를 맡았네 라는 노래를 작곡했는데, 이 노래에서는 사랑하는 이가 선물로 건넨 보리수의 향을 맡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마음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보내준 선물, 보리수 향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대가 살며시 꺾어온 보리수 가지, 나는 은은한 보리수 향기를 맡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보리수였습니다.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가운데 보리수,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입니다. 이어서 말러의 리케르트 시에 붙인 다섯 개의 가곡 중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를 맡았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음성,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구스타프 말러, 리케르트 시에 붙인 다섯 개의 가곡 중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를 맡았네. 바리톤 디트리

리 피셔 디스카우의 음성,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프란츠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중에서 네, 린덴바움, 보리수, 마티아스 괴른의 음성,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린덴바움이라는 나무가 독일인들에게 아, 이런 의미였구나. 성찰의 의미, 홀로 생각하는 사색의 의미를 지닌 이 린덴바움 보리수를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오늘 여는 말에서도 오두막, 나만의 공간을 떠올리면서 참 아, 그런 공간을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오두막까지는 어렵지만 나무 그늘은 오늘 좀 많이 음악으로나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헨델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옴브라 마이프, 사랑스런 나무 그늘이요.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숄,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 곡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나무에 대한 성악곡이었습니다. 먼저 핸델 오페라 세르세 중에서 옴브라 마이프 사랑스러운 나무 그늘이요.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숄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로베르트 슈만의 미르테 꽃 작품 25 중에서 데누스밤 호두나무 테너 페터 슈라이어 크리스토프 애션바우의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존 폴 존스의 소 엘 엔시나 참나무 아래 하프 콘서트의 연주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다. 나무에 대한 기악곡을 또 모아봤습니다. 먼저 장시벨리우스 가문비 나무라고 합니다. 그라넨 작품 75의 5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세 곡이었습니다. 장 시벨리우스, 그라넨, 가문비 나무, 레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 안토닌 드보르작의 사이프레스, 측백나무 중에서 첫 번째 곡,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그것을 압니다. 린제이 현악 사중주단이었고요.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의 장미와 버드나무, 리처드 용재 오닐의 비올라, 크리스토퍼 박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김동명의 목소리로 김동명 시 김동진 곡 내 마음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이은상 시 김동진 곡 가고파 테너 박인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가고파는 모두 세 분께서 같은 곡을 청하셔서 참 의미 있게 듣게 됐는데요. 먼저 이상우님께서 콩으로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방송 들으면서 갑자기 났다고 42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 사셨던 아버지 힘들고 가끔 외로우실 때 술 한 잔과 부르시던 가고파가 생각난다고 지난 스승의 날에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남 구례에서 서울로 KTX 열차 타고 삼총사 모임에 가고 계시다는 완도에서 함께 태어나 초중고를 나온 65년지기 친구들의 모임을 축하하는 노래라고 5799 쓰는 분께서 같은 곡을 청하셨고 5089 쓰는 분 길을 걷다 문득 초등학교 3학년 때 외할머니가 마음속에 훅 들어왔다고 주말이면 엄마 심부름으로 털털거리는 완행버스 타고 미포장된 전남 화순의 할머니 댁에 갔노라고 반갑게 맞아주시던 곱게 비녀 꽂으셨던 할머니의 단아한 모습 반짝반짝하게 닦으신 놋그릇에 윤기나는 하얀 쌀밥 아랫목에 넣어주셨다가 밥상에 얹어주던 할머니 손길에서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살았다고 그 그리움의 길을 걷다 잠시 멈춰서서 가고파를 청하셨습니다. 5089, 5799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고요. 이상우님도 나중에 샵9310으로 사연 주시면 저희가 커피 나눌 수 있거든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이번엔 차이콥스키입니다. 발린 협주고 D장주 작품 35 2악장 깐추네타 안단테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치시모입니다. 레이첸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스웨덴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중에서 2악장 깐쪼네타 안단테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치시모를 들으셨습니다. 무척 좋은 곡이고 또 무척 어려운 연주라고 알고 있는데 레이첸과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스웨덴 방송교향악단은 이렇게 합을 맞추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의 최신 소식들을 담은 아침 신문을 읽어드립니다. 공연과 음반, 음악계 동향과 화제가 된 사건들까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뉴스와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 가정음악신문 지금 읽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관현악단 윈 심포니가 한국을 찾습니다. 1900년에 창단해서 12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윈 심포니. 윈 콘체르트하우스를 거점으로 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연주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 저녁 롯데 콘서트홀, 또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두 차례의 공연에서는 각각 다른 프로그램으로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저녁 체코 출신 마에스트로 페트로 폭펠카의 지휘와 러시아의 첼리스트 아나스타샤 쿠베키나의 협연으로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과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가 연주되고요. 다음 날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공연에서는 드보르작의 카니발 서곡과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을 선보이는 가운데 피아니스트 소민수가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주를 연주합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지휘자 스콧 유가 멕시코 국립대학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임명됐습니다. 1936년에 설립돼 올해로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멕시코 국립대학 필하모니.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 관현악단의 새로운 수장이 된 스콧 유. 한국계 미국인으로 1971년에 태어나 3살부터 바이올린을 전공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와 지휘를 병행하고 있는 그는 현재 멕시코 시립 교향악단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멕시코 국립대학 필하모니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프라노 펠리시티 로트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BBC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녀는 1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고 곧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47년생으로 올해 75인 펠리시티 로트. 1975년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를 시작으로 데뷔했고 오페라와 리사이틀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6개의 명예 박사 학위와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도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무대 위에서 쉼 없이 활동했던 그녀는 1년 전에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이 컸지만 시간이 흐르며 생각해보니 그동안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다니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공연에서 입었던 무대 의상들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담담하게 공개하고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준비를 시작한 그녀를 향해 많은 위로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음악 신문이었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첼로 협주곡 G단조 리옹 작품 번호 416 듣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로 이루어졌는데요. 빈 심포니아 협연하는 첼리스트죠. 아나스타샤 코베키나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바젤 챔버 오케스트라와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휘발디 첼로 협주곡 G단조 류용 작품 번호 416 들으셨습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로 이루어진 곡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 코베키나의 첼로 바젤 체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말기 암인 사실을 밝히고 이제 곧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계획이라고 담담하게 자신의 사실을 공유한 소프라노 펠리시티 로트의 음성으로 두 곡을 나누겠습니다. 에릭 사티 슈투프 그리고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 중에서 입술은 침묵하고 립은 슈바이겐 펠리시티 로트의 음성 슈투프는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그리고 입술은 침묵하고는 펠리시티 로트와 바리톤 토마스 햄슨이 함께합니다. 프란츠 벨트메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기억하고 리펜슈바겐 소프라노 펠리시티 로트와 바리톤 토마스 햄슨이었습니다. 프란츠 벨서메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어요. 앞서 들으신 곡 에릭 사티 슈투부 그대를 원해요. 역시 펠리시티 로트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베토벤 안디 호프눙 희망에게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피아노의 레나드 호칸슨입니다.

베토벤, 안디 호프눙, 희망에게, 헤르만 프라이의 음성, 레나드 호칸슨의 피아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정준, 프로듀서 박정현, 저는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소상자에겐 최고 1천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봄꽃 가운데 하나인 펜지에는 조금 특별한 이름의 유래가 있습니다. 펜지라는 이름은 생각하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빵세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봄철 내내 환하게 피어나던 꽃이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고개를 살짝 숙이는 모습이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펜지의 꽃말도 나를 생각해 주세요입니다. 펜지가 탄생화이기도 한 오늘이네요.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만남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초대석 에센셜과 함께해 주세요.

크라이슬러의 서주와 알레그로 첫 곡이었습니다. 김웅수의 바이올린, 일리아 라시코프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지난 3월 25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진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연주였네요. 월요일 오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덕분에 오늘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직장인과 학생들은 간만에 월요병에서 해방된 날이죠.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주말의 연장으로 지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악이 모든 분들께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월 25일 월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오늘은 음악실 매거진 아니고 초대석 에센셜이라는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세요.

오늘은 KBS 음악실 초대석을 찾아온 손님들의 주옥 같은 라이브 연주를 보다 긴 호흡으로 감상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휴일의 여유, 초대석 에센셜. 매주 수요일 KBS 음악실에서는 만나고 싶었던 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라이브 연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음악실 초대석을 보내드리고 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시 듣고 싶은 감동의 순간들을 엄선했습니다.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진 라이브 무대 가운데 특히 뛰어났던 연주들을 다시 듣는 시간, 초대석 에센셜. 먼저 지난 봄 라이브 스튜디오 콩을 찾아왔던 2011년생 첼로 영재 김정아를 만나볼게요. 2026 클래식 첼로 국제콩

앵콜 최연소 우승 소식을 들고 KBS 음악실을 찾아왔었습니다. 새로운 악보 읽기를 좋아하고 또 축구를 좋아한다던 당찬 10대 첼리스트의 단정하고 원숙한 연주에 모두가 감탄했던 날이었죠. 그날 들어본 연주 중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슈만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A플랫 장조. 4월 15일 라이브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졌던 첼리스트 김정아, 피아니스트 안지원의 실황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슈만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A플랫 장조 작품 70. 오늘은 김정아의 첼로, 안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4월 15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을 좋아한다는 이제 겨우 만 14살인데 참 뛰어난 감성은 물론이고 스스로의 소리를 다스리고 분별할 줄 알던 놀라운 영 아티스트였죠.

있어요. 김정아 첼리스트 앞으로 얼마나 더욱 성장할지 정말 기대합니다. KBS 음악실에서 펼쳐진 주옥 같은 라이브 연주와 함께하는 초대석 에센셜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섬세한 감성을 지닌 두 피아니스트의 콩 연주 실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직접 쓴 글과 사진을 곁들인 한 편의 시와 같은 소품집 타임스케이프를 출판하고 KBS 음악실을 찾아왔었던 감성 피아니스트 김송현의 연주로 미샤 레비츠키의 마법에 걸린 요정 들어봅니다. 계속해서 지난 3월 18일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신보 Echoes in the Mist 소식과 함께 찾아왔었죠. 그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해온 음악의 섬세한 해석자이자 가곡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김태형의 연주로 슈베르트 12개의 가곡 중 7번째 곡 봄의 신념 리스트 편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피아니스트들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슈베르트가 작곡하고 리스트가 편곡한 12개의 가곡 가운데 7번째 곡 봄의 신념 김태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 3월 18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 버전으로 방금 들으셨습니다. 정확한 발음과 편안한 흐름으로 살아 노래하는 듯한 말 그대로 피아노가 부른 가곡이었습니다. 와, 엊그제가 봄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음악은 미샬 레비츠키의 마법에 걸린 요정,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 1월 14일 스튜디오 콩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감없이 아낌없이 촉촉한 연주를 들려주었던 김송현 피아니스트 곧 만나보실 수 있어요. 6월 살롱 마스터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KBS 음악실 오늘은 KBS 음악실에서 그간 펼쳐졌던 주옥같은 라이브 연주와 함께 즐기는 초대석 에센셜 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오페라 스타를 만나볼 텐데요. 먼저 소개할 성악가는 2026년 새해 첫 초대석 손님이었던 금호아트홀의 첫 성악가 출신 상주음악가 바리톤 김태한입니다. 강렬한 울림과 벨벳 같은 따스함을 가진 그의 보석 같은 목소리 지금 감상해 보려고 해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판투테 가운데 그에게 눈길을 돌려요. 지난 1월 7일 라이브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졌던 피아니스트 한하윤과의 라이브 연주로 먼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시 모차르트의 코지판투테 속 노래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지난해 10월이었죠. 자신이 직접 꾸린 코지판투테 캐스팅으로 KBS 음악실을 찾아왔었던 소프라노 황수미의 노래입니다. 청아하면서 힘이 있는 온화한 음색의 황수미와 런던 코벤트 가든 극장을 누볐던 드라마틱한 음색의 바리톤 이동환의 이중창으로 들어볼게요. 곧 내 연인의 품에 안겨 피아니스트 방은현이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 가운데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아리아는 그에게 눈길을 돌려요. 바리톤 김태한, 피아노 한하윤의 연주였죠. 지난 1월 7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 연주였고 방금 들으신 곡은 곧 내 연인의 품에 안겨 소프라노 황수미, 바리톤 이동환의 노래 방은현의 피아노 연주로 지난해 10월 1일 역시 스튜디오 콩 라이브 연주였습니다. 지적인 매력이 돋보였던 김태한, 그리고 노래뿐 아니라 기획, 캐스팅, 진행 등에도 도전하며 현재 한국 클래식의 중심에 있는 소프라노 황수미까지 모두 자랑스럽고 멋지네요. KBS 음악실, 오늘은 초대석 에센셜 코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두 곡은 호른 그리고 바이올린이네요. 한국 관악의 자존심, 호르니스트 김홍박의 가슴이 확 트이는 음악, 앙리 비스의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칸테코르 작품 77번 들어보시죠. 김홍박의 호른, 김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3월 4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 연주 준비했고, 이어서 비에냐프스키의 콘서트용 폴로네즈 작품 4번, 이 곡은 임지영의 바이올린, 박영성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 연주로 펼쳐졌던 실황 감상하시죠.

비에냐프스키의 콘서트용 폴로네즈였습니다. 임지영의 바이올린, 박영성의 피아노 연주로 지난 4월 22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 연주 함께 하셨고, 앞서 들으셨던 곡 앙리 뷔세의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칸테코르 작품 77, 김홍박의 호른, 김재원의 피아노였습니다. 지난 3월 4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조반니 보테시니의 더블 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서주와 볼레로, 더블 베이스 유시헌, 박영성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이탈리아 보테시니 국제 콩쿠르의 동양인 최초, 역대 최연소 우승자이자 지금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더블 베이시스트 유시헌 씨가 음악실을 방문했었던 2월 25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 연주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의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어느 절에선 방문객에게 차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 차 한 모금을 넘길 때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당나라의 선승 조주선사가 했다던 말이 떠오릅니다. 끽따거, 차나 한잔 하시게 라는 말이요. 조주선사는 자신을 찾아와서 불법과 진리를 묻는 이들에게 그저 차나 한잔 하시게 라는 말을 건네곤 했다는데요. 우린 언제나 인생의 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의 고민을 해결해 줄 한마디, 삶을 바꿔줄 깨달음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조주선사는 되레 복잡한 생각은 내려두고 따뜻한 차를 한번 마셔보라고 권한 셈입니다. 마음이 지칠 때 필요한 건 거창한 해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숨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갈 용기가 샘솟을 수도 있겠습니다.

글라주노프의 스페인 세레나데 작품 번호 20-2 들었습니다. 유리 트롭스키가 지휘하는 이 무지치드 몬트리올 연주 함께했습니다. 오프닝에서 조조 선사의 깨따거 차나 한잔하시게 라는 말 소개해드렸는데요. 역시 누가 떠먹여주는 답은 내 인생의 답이 되기 힘들겠죠. 결국엔 내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대체 공휴일에 함께하는 생생클래식, 저 한 모금처럼 향긋한 이야기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자, 오늘을 보내는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PC와 모바일 콩으로는 댓글 달듯 편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시장조 쾌헬 번호 299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플룻 연주와 지휘를 동시에 맡은 프랑스와 라자레비치, 하프의 상드린 샤트롱, 그리고 레 뮤지시앵드 생 줄리앵의 연주 들었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하이든의 선원의 노래였죠. 소프라노 엘리 아멜린과 웨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슈베르트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485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입니다.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도이치 485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들었습니다.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다음 곡은 사라 사테의 카르멘 환상곡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 안드레스 오로조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드레스 오르조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으로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펜바흐의 오페라죠. 호프만의 이야기에 나오는 밴노래를 케네스 스미스의 플룻과 폴로즈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곡의 바카롤, 뱃노래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들으신 곡은 오펜바흐의 바카롤이었죠. 케네스 스미스의 플룻과 폴 로즈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쇼팽의 뱃노래 작품 번호 60을 피아니스트 라파 블레하츠의 건반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주엔 책 선물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음악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양경원의 책 클슐랭 가이드인데요. 도서 출판 구름의 시간에서 출간한 이 책은 클래식을 공부가 아니라 쉼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끕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그 안에서 한번 쉬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서는 모차르트와 베토벤, 바흐와 차이콥스키까지 내 작곡가들의 대표곡들을 일상의 이야기를 곁들여 소개하는데요. 책 속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음악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입체적인 감상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클래식을 즐길 수 있게 만든 책, 클슐랭 가이드. 이 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생클 홈페이지에 선물 신청방에 진솔한 사연 담아서 신청해 주세요. 총 5분을 뽑아서 선물해 드릴 거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클슐랭 가이드 책의 바흐 편에 실린 곡 중에 하나입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1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1번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듣겠습니다. 제임스 에네스의 바이올린 선율로 들어볼게요.

0: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1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1번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들었습니다. 제임스 NS의 바이올린 선율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5월 25일 월요일 생생클래식 함께 듣고 계십니다. 저는 휴가 간 박지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내일까지 생생클래식을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1: 생생클래식
2: 미나 12시 산뜻한 클래식
3: 산뜻한 클래식 생생클래식 생생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2: 아하 이거구나.

과거엔 학교에서 경필쓰기 대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글씨를 최대한 바르고 아름답게 쓴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는 대회였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악필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쁘진 않아도 의미 있는 손글씨를 겨루는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 수상작들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있습니다. 악필 그 울림이라는 제목의 전시죠. 현재 서울 종로구의 스튜디오 고함에서는 악필대회 수상작들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편지 및 메모들은 총 26점. 이 중엔 혼잣말 같은 일기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쪽지나 편지도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악필이길래 악필대회에서 상을 받았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갔다면 실망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잘 쓴 퍽 아름다운 글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은 캘리그래퍼 공병각과 작사가 김이나였는데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악필인지 보다는 흔들린 글씨체 속에 담긴 마음을 더 중요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뽑힌 수상작들 중엔 항암치료를 견디며

힘겹게 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도 있었고요. 75세 수상자가 큼직한 글씨로 쓴 외침 같은 메모도 있습니다. 내 나이 75살, 보고 싶은 우리 엄마, 보고 싶소 하는 메모가요. 그런가 하면 어느 프리랜서의 한탄 섞인 일기도 있고,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글씨로 중환자실에서 배우자와 나눈 필담도 있습니다. 마음을 저미게 하는 여러 편지와 메모들 가운데 40년 전 어느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때로 맞지 않는 맞춤법으로나마 또박또박 편지를 썼던 겁니다. 띄어쓰기에도 익숙치 않고 글씨는 소리나는 대로 쓴 것 같지만 편지에 담긴 이 마음만큼은 무척 뭉클한데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두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우리 주희가 얼마나 웃을까 하면서 썼다. 편지야, 빨리 가서 우리 주희 좀 웃겨라 라고 적혀있기 때문이죠. 한글 쓰기에 서툰 엄마가 타지에서 고생하던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건 바로 편지로 잠시나마 아들을 웃겨주는 것. 이 편지에 담긴 글씨를 비롯한 수상작들의 악필을 보면서 악필 대회 슬로건이었다던 문장을 곱씹게 됐습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글씨는 없다 라는 문장을요. 이 슬로건이 말해주듯 세상의 모든 악필도 어떤 각도에서 보면 명필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을 진하게 우려낸 마음이 담겼다면 더더욱 말이죠.

피비히의 포엠, 부다페스트 스트링스의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서울 종로구의 스튜디오 고함에서 열리고 있는 악필 대회 수상작 전시, 악필, 그 울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전시는 고함 문화재단의 전시입니다. 한국 파이로트의 모태인 신화사를 세운 창업주 고홍명과 그 배우자 함은숙 여사의 뜻을 이어서 설립한 재단이라고 합니다. 한평생 만년필과 펜을 만들어온 고인의 뜻을 기리면서 글씨에 담긴 마음을 엿보는 이런 전시를 기획했던 건데요. 다음에도 또 열린다면 한번 참가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이병윤 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이지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먼저 이지의 노래로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들었고요. 이어서 기타 듀오 보티의 연주로 김광진의 편지 함께 했습니다. 다음 곡은 김정현님의 신청곡인데요. 코른골트 바이올린 협주곡 초연을 했던 하이패츠의 연주로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품 번호 35번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바이올리니스트 야사 하이패츠와 알프레드 월렌스타인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코렌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품 번호 35번 가운데 2악장 로망스, 야사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알프레드 월렌스타인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남국의 장미 작품 번호 388 들을게요.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남국의 장미 작품 번호 388,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실황 연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파가니니의 곡인데요. 기타 4중주 3번 A장조 작품 번호 4의 3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듣겠습니다. 라이너 쿠스마울의 바이올린과 울리 코흐의 비올라, 소냐 푸른바오의 기타, 마르클 세르베라의 첼로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606번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는데요. 베토벤의 3중 협주곡 시장조 작품 번호 56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라 폴라카,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장기엔 케이라스의 첼로, 그리고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포르테 피아노, 파블로 에라스 까사도가 지휘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만나본 곡은요, 파가니니의 기타 4중주 3번 A장조 작품 번호 4의 3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레그레토였습니다. 라이너 쿠스마울의 바이올린과 울리코후의 비올라, 소냐 푸른바오의 기타, 그리고 마르칼 세르베라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오늘 끝곡은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입니다. 팀 하딘 트리오의 연주 들려드리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토닌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번호 53 루체로 리치의 바이올린 말콤 사전트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0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레데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번호 21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의주 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번호 33 야누스 슈타커의 첼로 안탈도라 대가지 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야노스 슈스타코, 아주 오래전에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질문에 음악적 스승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다비드 포포라고 얘기했습니다. 대 첼리스트 겸 작곡가죠.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았는데요. 페트르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번호 33, 야노스 슈타커의 첼로,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레데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번호 21입니다. 1번 많이 듣게 되죠.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먼저 작곡된 작품이죠. 그래서 보다 좀 순수한, 하지만 조금 또 투박한 그런 면모도 있고요. 어쨌든 매혹적인 작품입니다. 넬손 프레이레의 피아노, 리오넬 무링기어가 지휘하는 귀르제니 오케스트라 퀼르네 연주입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번호 21 넬손 프레이레의 피아노 리오넬 브링기어가 주의하는 귀르체니 히 오케스트라 쾰른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앙리뷰의 땅의 라니 밤 크리스토프 광의 첼로 장자크 듄키의 에라르 피아노 연주입니다.

앙리뷰의 땅의 라뉘 밤, 크리스토프 광의 첼로, 장자크 등키의 에라르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협주곡 안토닌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준비했습니다. 이 드보르작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협주곡을 한 곡씩 남겼죠. 이 연대기적으로 보자면 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초기의 피아노 협주곡과 후기의 첼로 협주곡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작품에는 풍부한 선율과 그야말로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 작곡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단지 정서에만 치우치지 않고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건 드보르작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보헤미아 민속음악의 흔적 때문입니다. 드보르작은 향토 민요나 춤곡을 소재로 사용했지만 단순한 모방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을 교양적으로 적절히 가미해서 음악을 예술적으로 승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 작품에는 슬라브 춤곡의 리듬 이외에도 보헤미아 민요의 기본적인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민족적인 색채 또 고전적 구성을 겸비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랄로, 차이콥스키, 바르톡 그리고 하차투리안, 카발레프스키 등이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구성 방법은 주제의 세부적인 전개와 내용이 유기적인 동시에 자유로워서 그야말로 환상성이 넘쳐납니다. 한편 이 협주곡의 자유분방과 자연스러움이 지나쳐서 이 베토벤이나 브람스 작품에서 나타난 정교하고 치밀한 형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드보르작의 이 작품을 연주하도록 요하임에게 줬지만 요하임은 어떤 일인지 연주를 하지 않아서 초연은 한참 나중에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력과 민속성을 겸비한 명작입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은 53, 루제로 리제 바이올린, 말콤 사전트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0년 레코딩입니다.

곡도 곡이지만 리치의 연주는 정말 대단하죠. 어떤 걸 들어도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한 음반 수집가 어르신이 리치의 연주 보잉을 일컬어서 효자손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적지 않이 공감합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3 루제로 리치의 바이올린 말콤 사전트가 주요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0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예서 오늘 후반부는 요제 파이든의 교향곡 98번 B플랫 장조 준비했습니다. 페닉스 프리사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리아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제 바이든의 수많은 교향곡에는 부제가 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오히려 부제가 붙지 않은 걸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오늘 감상하신 98번은 부제가 붙어있질 않습니다. 사실 그런 부제 모두 출판업자들이 붙인 거죠. 그래서 뭐 곰까지 있는데요. 악보를 살 때 곰 악보를 주십시오 하면 얼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상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요제 파이든의 교향곡 98번 B플랫 장조 프랭스 프리사이가 주연하는 베를린 리아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조명곡만 오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모내기가 시작되는 철, 익은 보리를 베어내는 철. 기온이 오르면 꽃대를 올리고 잎이 거칠어지며 쓴맛이 강해져서 상추, 쑥갓, 시금치와 작별하는 철. 들깨 모종이나 당근 씨앗을 심는 철. 잎 겨드랑이에서 솟아나는 토마토 겨순을 손으로 톡톡 꺾어내는 철. 고구 무렵 심은 감자 줄기 밑동에 흙을 둥글게 북돋아주는 철. 요즘은 그런 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요즘은 그런 철인데 철을 모르면 놓치는 게 많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시기에 맞춰 준비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제때 늦지 않게 해내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생 농사도 다르지 않나 봅니다. 철 모른다, 철부지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요.

길 미녀로 문 열었습니다. Der Wechsel der Jahreszeiten, 계절이 바뀌면.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뀌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가. 친구들이여, 변화하는 한 해 속에서 계절들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하네. 저마다 품고 태어난 고유한 모습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독일의 아름다운 자연과 또 사계절의 섭리를 예찬한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리타 슈트라이에의 음성으로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했습니다. 요즘은 철 모르고 지나치면 큰일 나는 게 바로 이 봄날인 것 같아요. 5월도 이제 딱 한 주 남았네요. 봄날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화창한 봄을 닮은 모차르트의 가곡 이어드릴게요. 안 클로에, 클로에에게 야코비에 씨의 곡을 붙였죠. 그대의 푸르고 맑은 눈 속에서 사랑을 봤을 때 그 눈을 들여다보는 기쁨에 내 심장은 요동치고 타오르네. 여인 클로에를 향한 뜨겁고도 매혹적인 연가입니다. 소프라노 캐롤린 샘슨, 크리스티안 베즈이덴 호트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가곡이었습니다. Keine Wunder, Yelde, Shannon.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영국 시인 바이런의 작품을 번역해서 가사로 썼다고 하네요. 달빛이 비치는 잔잔한 여름바다에 사랑하는 이의 매혹적인 목소리를 비유한 그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테너 마크 패드모어, 유진 아스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가곡 모차르트의 작품이었죠. 클로에에게. 소프라노 캐롤린 샘슨이 불렀고요. 크리스티안 베즈이덴 호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바로크 시대 17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베네데토 페라리의 독창 칸타타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오손 아만테 디운 그린 아우라토 금빛머리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네. 바리톤 포리오 자나시 라 키메라의 연주입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 가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영국 작곡가 헨리 퍼셀의 작품이었어요. Sweeter than Roses. 장미보다 달콤한 것. 뭐였을까요? 장미보다 향기롭고 따뜻한 해안에서 부는 시원한 저녁바람 같은 소중한 입맞춤. 처음엔 떨리고 날 얼어붙게 만들지. 그리고 사방으로 불꽃처럼 번져나가네.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의 음성이었고요. 먼저는 베네데토 페라리의 이탈리아 가곡이었습니다. 금빛머리 여인을 사랑하게 됐네. 바리톤 프리오 자나시가 불렀고요. 라 키메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20세기 미국에서 활동한 독일 출신의 작곡가 크루트 바일의 유칼리였습니다. 이 하바네라 탱고풍의 아주 이국적인 재즈곡이었죠. 그곳은 우리 소망의 땅 유칼리. 그곳은 기쁨, 그곳은 행복. 하지만 꿈은 어리석은 것, 어디에도 유칼리는 없다네. 이상향, 환상의 섬 유칼리를 꿈꾸지만 결국 그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참 씁쓸한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캐나다 가수 패트리샤 오켈러엔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판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그 중에서 두 곡의 노래 들어볼 텐데요. 먼저 1막에 나오는 루치아와 에드가르도의 사랑의 이중창입니다. 이 둘의 집안

원수지간의 사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때문에 에드가르도가 잠시 떠나기 전 두 사람이 서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노래입니다. Verano a te sul laure, 나의 애타는 마음을 산들바람에 실어서. 이어서 2막에 나오는 에드가르도의 아리아까지 들어보시죠. Duque adio spiegas di lali, 날개를 펴고 하늘로 간 그대여. 하늘에서는 하나가 되게 해주어. 결국 사랑하는 루치아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나서 그녀를 따라가며 비통하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 테너에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벨칸토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죠. 가에타노 도니체티 오페라 람메르모어의 루치아 중에서 방금 들으신 곡 남자 주인공 에드가르도의 아리아였습니다. 날개를 펴고 하늘로 간 그대요. 이어지는 가사는 하늘에서는 하나가 되게 해주어. 먼저는 이 루치아와 에드가르도의 사랑의 하모니였죠. 나의 애타는 마음을 산들바람에 실어서.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였고요.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조아키노 로세니의 오페라 탄크레디의 아리아를 19세기 초 기타 거장 마우로 줄리아니가 편곡했습니다. 디 딴띠 빨비띠 주인공 탄크레디의 아리아. 오늘은 소프라노 마르타 알마하노, 호세 미겔 모레노의 기타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리아를 기타 반주로 들으니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로세니 오페라 탕크레디의 아리아를 마우로 질리아니가 편곡한 설레는 가슴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마르타 알마하노가 불렀고요. 호세 미겔 모레노의 기타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독일에서는 징슈필에 가까운 소규모 극음악 형식이 시도됩니다. 바로 리더슈필이었는데요. 리더슈필, 노래와 놀이, 연극이 합쳐진 말로 말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작은 노래 연극을 뜻하죠. 사전에서는 그간의 노래가 삽입된 연극으로 삽입된 노래는 잘 알려진 리트이거나 그 스타일로 새로 쓴 곡들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독일에서는 민속적 노래와 짧은 연가, 춤곡풍의 선율 등을 엮어 서사적 상황을 만들고 그 사이를 대사로 이어가는 비교적 가벼운 서민극 형식으로 사용됐습니다. 말과 노래가 번갈아 나온다는 점에서 징슈필과 비슷하지만 규모는 더 작고 주로 가정이나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경우가 많았죠. 슈만도 이 리더슈필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34살 무렵부터 40살 무렵까지 가족과 함께 드레스덴으로 이주해서 살 때였습니다. 그가 드레스덴으로 이주한 건 34살 무렵 러시아 순회의 동

또 잡지 편집과 잡고 교육을 한꺼번에 떠안은 생활의 피로 때문이었죠. 그래서 34살을 보내는 마지막 달 1844년 12월에 라이프지히를 떠나 드레스덴으로 이주. 화려한 비평가, 편집장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작곡가로서의 삶에 집중했는데요. 그 무렵 슈만의 목표는 단순한 가곡 모임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의 가곡 연작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고요. 그때 슈만이 구상한 게 서로 긴밀히 연결된 앙상블 곡들과 독창 가곡들로 엮인 리더슈필이라는 형식이었죠. 그는 자신이 시도한 리더슈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은 형식적으로는 기존 가곡집과 다른 상당히 새로운 구성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곡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들으면 무엇보다도 아주 경쾌하고 밝은 인상을 줄 겁니다. 바로 그 리더슈필 작품, 작품 번호 74, 스페인 리더슈필. 에마누엘 가이베리 독일어로 번역하고 번안한 스페인 시들의 곡을 붙인 새로운 형태의 가곡 연작입니다. 가곡을 따로 떼어서 부를 수도 있지만 전체를 순서대로 연주하면 작은 실내 가곡극처럼 하나의 흐름이 느껴지는 작품이죠. 1849년 카를 라이네케에게 보낸 편지에서 슈만은 이 곡들이 아마도 제 노래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공을 장담했지만 기대만큼 성공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안에는 19세기 가장 아름다운 이중창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곡이 실려있는데요. 바로 네 번째 곡, 밤에, In There Not입니다.

슈만의 작품 번호 74, 스페인 리더십 힐의 네 번째로 실려있는 밤에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마를리스 페테르센, 테너에는 베르너 귀라, 크리스토프 베르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스페인 가곡집의 일곱 번째로 실려있는 게슈텐트니스, 고백,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감히 내 마음을 다 꺼내 보이지 못한다는 수줍고 절절한 사랑 고백의 노래입니다. 테너 베르너 귀라, 크리스토프 베르너의 피아노 연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내일은 아빠 돈 벌어가지고 이만큼 선물을 사갖고 오마. 무슨 짓으로 돈을 벌까? 그것은 내일에 걱정할 일. 이만큼 벌린 팔에 한 아름.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하늘. 이만큼 벌린 팔에 한 아름. 바람이 설레는 빈 공간. 박목원 시인의 밥상 앞에서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내일은 이만큼 선물을 사오겠다면서 한아름 팔을 벌린 아버지. 정말로 내일 선물을 사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진심이겠죠. 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팔을 벌린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말 아니었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마음. 그건 허풍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한아름 꽉 찬 진심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되지 않았던가요? 권정구 작곡 별따라기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노나의 저음 해금 그리고 권정구의 기타 연주입니다.

풍요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박목월 시인의 밥상 앞에서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 믿기 어려운 말을 해버리곤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별을 따다 주겠다 이런 말 같은 것이죠. 아무도 그 말을 믿진 않지만 그 말의 숨은 뜻은 알아듣습니다. 가족들끼리도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가끔은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FM 풍요마을 바람 불고 눈비 오려는가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가사 수양산가 3절 가사 첫머리를 하모니카 선율에 맞춰 노래한 곡인데요. 김영우의 노래와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조선 선조 때 문인 임재와 평양 기생 한우가 주고받은 시조를 노래한 고가신조 북천이를 새롭게 부른 곡이었습니다. 임재와 한우 시 김기수 작곡, 신창열 편곡, 가객 들으셨습니다. 신창열과 정혜심의 노래 그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바람 불고 눈비 오려는가 들으셨어요. 김영우의 노래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요마을 듣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나는 어릴 적에 부모를 잃었지. 목 놓아 아버지 부르던 이 일 어제 같은데 오늘 새벽 나도 자식을 얻었네. 내 속마음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 남 몰래 흘린 눈물이 두건을 적시네. 조선 후기 역관이었던 이정직이란 사람이 쓴 시입니다. 자신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외롭게 자라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감회를 차마 다 말할 수 없어 눈물만 흘렸다고 하는데요. 이정직의 첫 아들은 상적입니다. 이상적은 역관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을 12차례나 드나들었고 시인으로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고 전해집니다. 이상적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이기도 했는데요. 추사가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스승을 찾아가기도 하고 중국에서 구해온 귀한 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감동해서 추사가 그려준 그림이 바로 세한도죠. 그러니까 이정직이란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한 그 첫 아들이 바로 추사에게 세한도를 받은 인물 이상적이었던 것이죠. 추사와의 인연 때문에 그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된 인물. 시인으로 활동하며 해외 문인들과 널리 교류했던 인물 이상적. 아버지의 시 한 수를 통해 그가 태어나던 순간이 기록되어 있네요. 아버지처럼 시를 잘 지었던 아들 이상적의 시 한 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거중기몽. 수레 안에서 꾸었던 꿈 이야기를 담았죠. 청나라를 오가느라 객지 생활을 자주 했던 그가 집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입니다. 가도 덮고 앉았다가 잠이 들어서 어렴풋이 꿈결에 집에 돌아갔네. 시내가 집에 눈 그쳐도 마당 쓰는 이 없고 매화 한 그루 학 한 마리만 문을 지키는구나.

들소리 작곡 이미 심은 매화나무 들소리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FM 풍류마을 천년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안현정 작곡 넉대 가금과 클라리넷을 위한 그 하늘 가운데 1장에서 4장까지 준비했습니다. 1장 하얀 구름무리, 2장 바람 그리고 비, 3장 노을, 4장 투명한 하늘 함께 하시죠. 박종원의 클라리넷과 가금 앙상블 4개 연주입니다.

안현정 작곡 넉대 갈금과 클라리넷을 위한 그 하늘 가운데 1장 하얀 구름물이, 2장 바람 그리고 비, 3장 노을, 4장 투명한 하늘 들으셨습니다. 박정환의 클라리넷과 갈금 앙상블 4개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경섭 작곡 추억 함께 하시죠. 김경아의 피리와 태평소, 한충훈의 대금과 소금, 문양숙과 김미경의 25연 갈금 연주, 김혜진의 타악과 김신원의 신디사이저 연주입니다.

0: 이경섭 작곡 추억 듣고 왔습니다. 김경아의 피리와 태평소, 한충훈의 대금과 소금, 문양숙과 김미경의 25연 가금 연주, 김혜진의 타악과 김신원의 신디사이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 5시엔 FM 풍류마을.

그는 늘 잉크로 쓰는 것을 고집한다. 너무 속도를 내도 잉크가 튀어버리고 쓰는 속도가 너무 느려도 펜촉에 고인 잉크가 침을 흘리게 마련이다.

이어서 아주 적당한 속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생각한 바가 불편 없이 펜 촉에 흘러나와야 하고 그것이 쓰는 이의 숨결에 실려 유연하고도 깊게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아주 잠깐 숨을 고를 때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문단과 문단 사이에 공간이 마련되는 시간인 것이다. 그래서 그 공간은 쓰는 예 또 다른 사색의 여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컴퓨터 자판은 여백을 두지 않는다. 악필이라도 좋으니 한 번쯤 여백을 마련할 일이다. 최돈선의 느리게 오는 편지라는 책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아직도 펜으로 잉크를 찍어 편지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읽다 보면 펜 글씨를 따라 흘러가는 그의 생각과 호흡까지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키보드로 글을 쓰다 보면 문장의 여백이나 마침표와 상관없이 쉬어가기도 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매끈하게 흐르지 않고 여백이 여백답지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글씨로 드러내기보다는 키보드로 쓴 글 뒤편에 마음을 숨기고 싶은 게 아닐까요? 가끔은 하지만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생각의 흐름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펜 촉으로 잉크를 찍어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을 써내려가고 싶을지도 모르죠.

이슬기 작곡 편지 여창가곡 반우반개 반엽 남아요 편지 전치 말고의 노랫말을 갈금 병창으로 부른 곡이었습니다. 이슬기의 갈금 병창 오늘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0: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성철 큰 스님은 생전에 삼천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천배에 대해서 오해하며 돌아서기도 했다죠. 하지만 삼천배를 하고서라도 큰 스님을 만나고 싶었던 절박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당에서 절을 하고 또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맑아지며 스스로 답을 얻었다고 하죠. 삼천배를 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 절실함을 껴안고 스스로 답을 구해보라는 배려도 들어있었을 겁니다. 늦은 봄날의 이 연휴는 절실함과 좀 거리가 멀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절실하지 않고 물 흐르듯 흘러가는 시간, 바람이 조심스럽게 흔들고 가는 맑은 풍경 소리처럼 부드러운 시간, 평온한 휴식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은 When We Forgive라는 곡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달링의 곡이었고요. 그의 첼로 연주가 함께 했는데요. 제목에 When We Forgive 다음에 괄호 안에 For Cello and Ambient Sounds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아니 초잉 드롤마 네팔의 망명한 티베트인 가정에서 태어난 티베트 불교 승려입니다. 비구니죠. 그리고 가수이기도 하고요. 아니 초잉 드롤마가 노래한 바가완 까하라는 곡 신이여 어디로 가야 하나이까 두 번째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 휴일이죠.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은 라디오와 콩으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 OST에서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장자크 아노 감독 그리고 브래드 피트 주연의 1997년 영화였죠. 테마곡 Seven Years in Tibet 전해드리죠. 이 영화의 음악을 존 윌리엄스가 맡았죠. 그의 음악이고요. 요요마의 첼로 연주가 함께합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티벳에서의 7년 OST에서 Seven Years in Tibet 테마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요요마의 첼로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694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피아노 연주곡 신청합니다. 아스라이 멀어지는 것들을 보내주려고 하니 가슴이 먹먹하네요. 2026년의 봄날 마음 설레게 했던 봄바람 그리고 잔향만 남기고 스치듯 지나간 사람 서서히 멀어지는 것들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내며 이 곡 듣고 싶습니다. 아셨고요. 그리고 5495번 쓰시는 분, 애청자 모든 분들 5월의 장미처럼 화사한 날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하시면서 또 한 곡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음악을 정하셨어요. 두 곡, 신청곡 두 곡 이어드리죠. 먼저 그리스의 작곡가이자 영화음악가죠. 스타마티스 스파누다키스의 곡입니다. 그가 곡을 쓰고 피아노를 연주했는데요. 도리를 위하여, 포도리. 입니다. 여기에서 도리는 그의 아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슬기둥의 연주,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이어드리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준호 작곡의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에 오기까지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국악 연주 그룹이죠. 슬기둥의 연주였고요. 해금은 정순연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스타마티스 스파누다키스의 피아노 연주, 그가 작곡한 곡 도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내에게 바치는 음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 작곡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활동했던 크리스티안 신딩의 곡인데요. 아벤스티뭉이라는 곡입니다. 저녁 분위기 작품 번호 120인데요. 노르웨이의 바이올리니스트인 헨링 크라게류의 바이올린 그리고 미아르트 앵에세트가 지휘하는 스웨덴의 챔버 오케스트라인데요. 달라 심포니에탄의 연주입니다.

노르웨이 작곡가 크리스티안 신딩의 곡 아벤스티몽 저녁 분위기 작품 번호 120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바이올리니스트인 헨링 크라게류의 연주 또 비아르트 앵헤세트가 지휘한 달라 심포니에타의 연주

함께 했습니다. 이 헨링 크라게르의 음반 가운데 스칸디나비아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한 음반 Nordic Violin Favorite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반 선물입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고원이 3년 만에 발표한 새 앨범 리스트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들 가운데서도 특히 사랑받는 위안, 사랑의 꿈, 메피스토 왈츠, 그리고 헝가리안 랩소디 2번과 고타 군주들의 묘지섬 같은 편곡 작품까지 리스트 음악의 정수를 담아낸 CD입니다. 한정판 3종 엽서도 담긴 이 음반을 청취자 5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에 진솔한 신청의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 선물 드리는 선우예고원의 연주 CD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 전해드리죠. 리스트의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트의 3막에 나오는 사중창이죠. 벨라 필리아 델라 모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가씨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이 곡 선우예고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번 주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음반 선물 선우예고원의 CD 리스트 가운데 한 곡 전해드렸습니다. 리스트의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를 전해드렸어요. 썰번호 434였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연주자가 되고 싶어 공부한다면 대부분 주목받는 독주자로 무대에서는 꿈을 꾸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다른 선택을 하는 연주자도 있습니다. 기꺼이 장미꽃을 돋보이게 하는 안개꽃이 되려 한 연주자도 있죠. 1967년 2월 런던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는 굉장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성악가로 꼽히는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와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가 한 무대에 나란히 등장했고 청중들의 환호가 쏟아졌죠.

그러나 이날의 주인공은 이 위대한 성악가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었던 피아니스트. 최고의 독주자도 아니고 자신만의 독주 음반을 가져본 적도 없는 영원한 반주자 제랄드 무어였죠. 이날 공연의 제목은 오마주 투 제랄드 무어였습니다. 언제나 성악가의 뒤에 첼리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의 뒤에 있었던 반주자 제랄드 무어의 은퇴 무대였고 이 무대를 위해 최고의 성악가들이 달려왔죠. 이날은 이 성악가들이 객석이 아니라 피아노 앞에 앉은 제랄드 무어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다 아름다웠고 뭉클했죠. 1899년 영국에서 태어난 제랄드 무어는 처음부터 반주 전문 피아니스트로 출발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1920년대는 반주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열악했죠. 공연 포스터나 음반에 독주자의 이름만 나와 있었고 반주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표시되던 시대였지만 제랄드 무어는 공연 포스터와 음반에 최초로 이름을 표기한 반주자였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는 철저하게 솔리스트의 뒤에 있었죠. 독주자가 빛나야 인정받는 반주자의 삶을 그는 좋아했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자리를 평생 감당한다는 건 득도한 수행자의 경지에 이른 삶이죠. 제랄드 무어는 그런 반주자의 삶을 사랑했고 은퇴하는 날 이렇게 멋진 무대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날 공연의 마지막 순서에 제랄드 무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혼자 무대에 등장했고 슈베르트의 안디 무지크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겠다고 말한 뒤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제랄드 무어답게 간결하고 고요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제랄드 무어가 남긴 저서 중에 내 소리가 너무 컸나요?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에 반주자로 살아온 그의 삶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죠. 독주자로 빛나고 싶은 때는 없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자주 받았는데 제랄드 무어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난 날 알게 모르게 내 욕심으로 인해 연주회에서 더 빛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독주자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이다. 제랄드 무어는 무대 위의 수도자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죠. 파블로 카살스, 예후디 메누인, 샤클린 듀프레, 한스 호터, 그리고 은퇴 공연이 있던 날 함께 무대에 오른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그리고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까지 제랄드 무어는 평생 위대한 솔리스트를 빛나게 해준 반주자로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뒤에도 솔리스트들이 받는 존경과는 조금 다른 존경을 받는 음악가로 기억되고 있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제랄드 무어의 은퇴 공연 실황에서 슈베르트의 안디 무직, 음악에게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어서 세 곡을 더 전해드릴 텐데요. 세 곡 모두 방금 전에 들으셨던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와 같은 음반, 그러니까 제랄드 무어의 67세 은퇴 공연 라이브 실황 음반에서 전해드리죠. 먼저 모차르트의 비우 논시 트로바노, 괴열 549, 많은 연인들 중에도, 그리고 두 번째 곡 하이든의 안덴베터, 사촌 형제에게. 이 두 곡은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그리고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그리고 제랄드 모의 피아노 연주이고요. 세 번째 곡 슈베르트의 임하벤트로트, 저녁 노을의 도이치 번호 799는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와 제랄드 무어가 함께합니다.

피아니스트 제랄드 무어의 은퇴 공연 라이브 음반에서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임하벤드로트, 도이치번호 799, 저녁 노래, 마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그리고 두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의 노래, 제랄드 모어의 피아노 연주로 두 곡, 모차르트의 많은 연인들 중에도, 그리고 하이든의 사촌 형제에게, 이렇게 두 곡 먼저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데요.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장르 특집 1편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여름을 향해 가는 6월의 첫 주에 정통 탱고의 세계에 푹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의 친절한 안내로 우리가 몰랐던 탱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해설만 있는 게 아니죠. 6월 4일 목요일에는 고상지 김아람 씨는 물론 피아니스트와 스트링 앙상블까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오랜만에 세음에서 준비한 멋진 라이브에 청취자 여러분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6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열리고요. 방청 신청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28일 목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원래 핑크 마티니의 곡이죠. 우나 노테아 나폴리, 나폴리에서의 하룻밤을 원래는 이탈리아어로 노래했는데 오늘은 스페인어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제목이 우나 노체 엔 나폴레스였어요. 이 곡 산타나의 음반에서 전해드렸어요. 카를로스 산타나가 이끄는 미국의 라틴 블루스 록 밴드죠. 산타나의 연주 그리고 릴라 다운스와 니냐 파스토리 그리고 솔레닷 이렇게 세 명의 여성 스페인어권 여성 가수들의 피처링으로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이탈리아 밴드 마티아 바자르가 연주하고 노래한 스타세라 케세라 오늘 밤 좋은 밤 그들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였죠. 이번에는 김순희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좀 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남프랑스에서의 한 달 살기는 저희 부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됐습니다. 햇살 가득한 풍경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남편이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는 큰 두려움과 막막함에 휩싸였죠. 하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다쳤을 때 구조대에 연락해 주시고 끝까지 곁을 지키며 기다려 주셨던 프랑스 부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따뜻한 배려는 낯선 타국에서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편이 입원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환자를 걱정해주고 정성껏 치료해주는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을 주신 대한민국 영사 안전콜센터와 프랑스 주재 영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국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함 속에서 조국의 도움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도 사람의 진심과 따뜻함은 언어를 넘어 전해진다는 것을요. 지금 저희는 한국으로의 무사한 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지만 도움 주신 많은 분들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남프랑스에서 만난 모든 고마운 인연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샹송을 청하셨네요. 아, 정말 큰 일을 겪으셨네요. 덕분에 또 따뜻한 마음도 많이 받으셨고요. 네, 에디트 피아프의 La Vie en Rose, 장밋빛 인생을 청하셨는데요. 오늘 연주로 전해드리죠. 피에르 제니송의 클라리넷, 브루노 퐁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앙리 살바도르의 노래였는데요. 재즈 메디테라네, 지중해 재즈였고요. 두 번째 곡은 멜로디 가르도의 노래였어요.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인 안토니오 잠부슈가 함께 노래한 세 마니픽, 제목은 프랑스어입니다. 아, 정말 멋지다, 훌륭하다라는 의미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 La Vie en Rose, 장밋빛 인생을 피에르 제니송의 클라리넷, 무리노 퐁텐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죠. 미셸 까밀로가 이끄는 그의 트리오가 연주하는 Illa Negra Bailaba, 그리고 흑인 여인은 춤을 췄다 들어보시죠.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 미셸 까밀로가 이끄는 그의 트리오의 연주 일라 네그라 바이 라바 그리고 흑인 여인은 춤을 췄다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의 보사노바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인 아나까랑의 노래입니다. 그녀가 부르는 곡은 메디테이션이에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이 작곡하고 뉴턴 멘도사가 작사한 메디타사우이라는 곡이 원곡이죠. 그 영어 버전인데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피아노 연주도 함께합니다.

요즘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줄여서 국중박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다는 의미를 담은 애칭으로 들리죠.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공간은 작고 조용한 전시실입니다. 국중박의 최고봉을 사유의 방이죠. 사유의 방은 침묵과 명상의 공간에 가깝습니다. 2021년 11월에 문을 열었고 오직 두 점의 반가사유상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전시실이지요. 이 공간에는 삼국시대의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 한 점은 6세기 후반 백제 계열로 추정되고 다른 한 점은 7세기 전반

신라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이라는 친숙하고도 기품 있는 이름. 반가는 한쪽 다리를 다른 무릎 위에 올린 자세를 뜻하고 사유는 깊은 생각에 잠긴 상태를 의미하죠. 손가락을 뺨에 살짝 댄 채 고요히 생각에 잠긴 모습이 무척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사유의 방을 관람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을 보여주느냐보다 어떻게 머물게 하느냐는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둡고 조용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마치 공연장에 들어가기 직전처럼 현실의 소음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죠. 박물관 안의 명상실 같은 이곳에선 반가사유상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앞에선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화재를 관람하면서 동시에 나를 생각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흥미롭게도 많은 관람객이 이 공간에서 위대한 문화유산을 보았다는 감상보다는 깊은 위로를 받았다는 후기를 남긴다고 하네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는 전시실 사유의 방은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공간이죠. 한 손가락을 뺨에 댄 채 오래 생각에 잠긴 표정엔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존재일 뿐. 그래서 사유의 방은 그렇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반가사유상은 그저 고개를 기울이고 있을 뿐인데 우리에게 부족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잠시 멈춰보는 것, 잠시 침묵하는 것, 나를 마주하는 것이라는 걸 절로 느끼게 되죠. 늦봄에 찾아왔던 이 연휴가 잠시 멈추는 시간,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반가사유상을 통해서 나를 마주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플랫 장조, 쾌헬 595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전해드렸습니다. 클리포드 커슨의 피아노, 벤자민 브리튼이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엘 보스코의 니르바나입니다.

엘보스코의 니르바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3일 스위스 제네바 빅토리아 홀에서 열린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지휘하는 베토벤 교향곡 2번, 알리스 사라 오트가 연주하는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스위스 제네바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작년 12월 공연 실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년 12월 3일 음악회는 미국 출신의 지휘자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지휘를 맡았는데요. 카리나 카넬라키스는 오늘날 가장 돋보이는 여성 지휘자 중 한 명이죠. 이번 제네바 공연에서 먼저 베토벤 교향곡 2번을 첫 곡으로 선보인 후에 공연 후반부에는 알리스 사라 오트와 라벨의 왼손을 위한 협주곡을 협연하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죽음과 변용을 선보입니다. 먼저 첫 곡으로 연주된 베토벤 교향곡 2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1802년에 작곡된 베토벤 교향곡 2번은 초기 교향곡에 속하긴 하지만 여러모로 혁신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본래 전통 교향곡의 3악장은 미뉴엣으로 작곡하는 것이 보통인데 베토벤은 이 교향곡 2번의 3악장을 고풍스러운 미뉴엣이 아니라 아주 참신한 스케르초로 작곡을 했죠. 이 3악장은 스케르초 풍의 예상을 뛰어넘는 악센트와 강약 대조가 잘 살아난 아주 멋진 곡입니다. 그리고 또 느린 2악장의 아름다움도 매우 돋보입니다. 자, 그럼 루드비 판 베토벤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번호 36, 1악장 아다지오 몰토 알레그로 콘 브리오, 그리고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들으시겠습니다.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제2번 D장조 작품 번호 36 전 4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3일 스위스 제네바 빅토리아 홀에서 열린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연 첫 곡으로 베토벤 교향곡 2번을 아주 참신하게 해석해낸 지휘자 카리나 카넬라키스. 미국 출신의 지휘자이면서 또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지금 현재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 그리고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 중이고요. BBC 프롬스 개막 공연을 지휘한 첫 여성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노벨상 콘서트를 지휘한 첫 여성 지휘자죠. 이번 공연 후반부에는 먼저 피아니스트 알리사 사라 우드와 함께 라벨의 왼손을 위한 협주곡을 선보입니다. 피아니스트 알리사 사라 우드는 이 곡을 특히

즐겨 연주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향과 협연 예정이었지만 건강 문제로 내한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알리스 사라 우트가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라벨의 왼손을 위한 협주곡을 들어보시겠는데요. 이 곡은 독일의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을 위한 작품입니다. 파울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의 형인데요. 1차 세계대전 중에 부상으로 인해서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여러 작곡가들에게 왼손만으로 연주할 수 있는 작품들을 의뢰하게 되죠. 오늘 연주되는 오늘 들으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도 역시 비트겐슈타인을 위해서 작곡된 곡입니다. 처음에 이 곡은 렌토로 시작해서 알레그로로 진행이 되고 나중에 카덴자가 나온 후에 마무리되는 구성입니다. 작곡가 라벨은 이 곡을 쓰면서 양손을 위한 작품보다 피아노 성부가 빈약하지 않게 쓰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이 곡을 들어보면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꽉 찬 느낌이라서 왼손만으로 연주한다는 것이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죠. 비트겐슈타인은 1931년에 이 라벨의 왼손을 위한 협주곡을 초연했고요. 1933년 파리 연주 당시에는 작곡가 라벨이 지휘를 직접 맡았는데 그 당시 공연이 굉장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그럼 모리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알리스 사라 우트의 피아노,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리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셨습니다. 알리사 라우드의 피아노 연주,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맡은 알리스 사라 오트, 전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활발한 연주를 선보이고 있죠. 구스타보 두다멜, 안토니오 파파노 등의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호흡을 맞춰왔는데요. 몇 년 전에 내한에서 이 KBS 교향악단과 함께 지금 방금 들으신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아주 훌륭하게 연주했었고 또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도 연주를 했죠. 연주회 때마다 맨발로 무대에 선 그 세련된 모습에 우선 반하게 되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알리사 라우드는 피아니스트이긴 하지만 또 일러스트레이터 겸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앨범들도 아주 독특합니다. 이번에는 알리사 라우드의 앙콜 연주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느 1번을 알리사 라우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느 1번을 알리스 사라우드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알리스 사라우드가 선보인 앙콜곡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듣고 계신 작년 12월 3일 제네바 빅토리아 홀에서 열린 음악회 마지막 곡인데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죽음과 변용이 연주됩니다. 작곡가 슈트라우스는 1889년에 25살의 나이에 이 죽음을 주제로 한 교향시 죽음과 변용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스트이면서 그의 친구인 알렉산더 리터에게 이 곡의 표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리터는 슈트라우스가 말한 내용에 맞춰서 시를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죽음의 철퇴가 내리치고 최후의 일격이 가해졌다. 이승의 육신은 두 쪽으로 분리되고 그의 눈은 죽음의 밤으로 뒤덮인다. 그때 그는 그가 그토록 바라던 하늘의 힘찬 울림을 듣는다. 세계를 구원하고 인류를 정화시키는 그 소리를. 자, 그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Tod und Verklärung 죽음과 변용 작품 번호 24 들으시겠습니다.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리알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죽음과 변용 작품 번호 24를 감상하셨습니다.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작년 12월 3일 제네바 빅토리아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C장조 작품 번호 2의 3 중에서 3악장 스케일조 4악장 알레그로 아싸이 들으시겠습니다. 알리스 사라 우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번 C장조 작품 번호 2의 3 중에서 3악장 스케르초 4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감상하셨습니다. 알리사 라우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사무실 창가에 선배가 두고 키우던 화분 하나가 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고 생각날 때면 물도 주고 창가 쪽으로 화분 방향도 슬쩍 바꿔주기도 했죠. 어느 날 오후 선배가 화분을 보며 말합니다. 드디어 꽃이 다 졌네. 두 달 정말 즐거웠다.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기특하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준 것이 아닐 겁니다. 두 달의 시간 꽃잎을 떨구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는 건 항상 관심을 갖고 바라봐준 시선과 관심을 놓지 않으려던 끈질긴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도 비슷하죠. 괜찮아 보여서 별다른 걸 해준 게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버텨온 시간 뒤에는 누군가의 조용한 관심과 또 오래 머물러준 시선이 함께 있었겠죠. 우리는 종종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만 돌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가장 큰 힘은 계속 바라봐주는 일에서 생겨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조지훈 씨 김정수 곡 승무입니다. 소프라노 박계의 노래입니다.

심흥문 씨 윤상렬 곡 불두화, 메조 소프라노 서윤진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조지훈 씨 김정수 곡 승무였는데요. 소프라노 박계의 노래였습니다. 모기훈 씨 김희조 곡 해인사 인경소리, 베이스 이효훈의 노래로, 이은상 씨 홍남파 곡 성불사의 밤, 바리톤 김원경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김현시, 김희조곡, 해인사, 인경소리였는데요. 베이스 이효훈이었습니다. 김현준씨, 이현철곡, 청산에 살리라.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이 났을 때 우리는 흔히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고 한다. 그러나 원래의 영어는 펑크가 아닌 플랫이고 플랫타이어다. 그런데 영어에선 사람 간의 대화에도 그런 펑크가 났다는 뜻으로 conversational flat-tire, 그러니까 대화 펑크라는 단어를 쓴다. 가령 연휴를 마친 후 누가 연휴 어땠어? 라고 물으면 좋아서 고마워 하고 많은 대답, 그리고 이런 대화도 그 예라고 한다. 물론 바쁘거나 의례적으로 나누는 인사에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나치게 장황한 대화나 대답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소한 대화를 좀 더 성의 있고 즐겁게 이어가는 지혜도 때론 필요한 것. 그런 의미에서 대화의 플랫타이어, 대화의 펑크가 나지 않게 연휴 동안 한 일이나 기분을 이러저러했다고 미리 혼자 중얼대본다.

영화 시골 영웅 원제는 로컬 히어로인데요. 이 영화의 테마 음악 와일드 테마였습니다. 마크 노플러의 영화 음악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주말과 대체 휴일까지 이어진 연휴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28일 목요일, 제가 당신의 밤과 음악 진행을 맡은 지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축하해 주신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입금을 하겠다, 금괴를 보낼 테니 주소를 알려달라, 뭐 비트코인 주소를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 저희 전혀 그런 어떤 축하를 하는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쌀도 안 되고 저희 뭐 화환 이런 것도 안 받겠습니다. 뭐 거창하게 치르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로, 게다가 멋진 라이브 연주와 깜짝 게스트와 함께 진행 8주년 특집 방송, 저는 여러분만 있으면 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3일 남았습니다. 3755번, 오늘따라 제 마음을 애절하게 흔드시네요. 감사합니다. 원주 택시기사 하셨는데, 근래 이 운수업에 계신 분들이 또 사연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역시 뭐 당신의 밤과 음악은 운전하면서 들으시기에도 참 좋으시죠.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어떤 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도 않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878번, 그냥 좋다 좋다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가족들 빨래한 것 정리하면서 무념무상의 힐링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냥 좋은 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극찬이군요. 아무튼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이어진 음악 삐르네의 깐쪼네타 작품 19입니다. 리시아 슈콜라버의 클라리넷, 유스반 임머셀의 피아노입니다.

구노의 세레나데, 김지연의 바이올린 외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전해드리신 곡 피에르네의 깐초네타 작품 19, 리사 슈클라버의 클라리넷, 유스반 임머셀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B플랫 장조 작품 11 중에서 3악장 알레그레토 보자르 트리오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A장조, 도이치번호 667 송어 중에서 4악장 주제와 변주, 에밀 글렐스의 피아노, 아마데우스 4중주단이었습니다. 전에 들려드린 음악, 보자르 트리오가 연주한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B플랫 장조, 작품 11의 3악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북유럽의 서정미가 돋보이는 음악입니다. 핀란드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

현을 위한 즉흥곡 준비했습니다. 핀란드의 지휘자죠. 큐베스티 하타넨이 지휘하는 핀란드 중부에 위치한 도시에 있는 시립 오케스트라인데요. 위베스퀼레 시립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시벨리우스의 현을 위한 즉흥곡 퀴스티 하타네니시 위하는 위베스퀼레 시립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작곡가 스테파노 도나우디의 곡 바기시마 샘비안짜 아름다운 그대 모습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드레 보첼리의 음성, 로린 마젤의 바이올린과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바기시마 샘비안차, 아름다운 그대 모습, 스테파노 도나우디의 음악, 안드레 보첼리의 음성, 로린 마젤의 바이올린과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최은영 작가의 첫 산문집입니다. 백지 앞에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최은영은 쇼크의 미소, 밝은 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를 쓴 소설가입니다. 근래 들어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소설가 중에 한 명이죠. 백지 앞에서는 그녀가 소설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낸 산문집입니다. 자신의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산문집이기도 합니다. 그 솔직한 얘기 중에는 오랜 시간 자신에겐 글을 쓸 재능이 없다고 믿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한동안 병원을 자주 오갔다는 고백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꽤 오랫동안 가졌다는 외모에 대한 강박 얘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버려지고 다시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그중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고백은 소제목 당신이 더는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기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려움, 더 정확히 말해 버려지리라는 두려움. 당신이 나를 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내 가슴에 차오르던 감정. 그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두려움은 더 커져갔다. 그러면서 최은영은 기억의 필름 속에 나는 언제나 거절당하는 사람, 버려지는 사람, 실망을 주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바닥까지 낮추고자 했고 언제나 덜 다치고 빠져나갈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하려 했죠. 하지만 일기를 쓰고 글을 쓰면서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선 끝에 그 고질적인 유기불안은 이런 생각으로 바뀝니다. 관계는 상대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그저 서로 잘 맞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결론으로도 바뀝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나의 가면을 깨뜨리기를 원했다. 그건 내가 누군가의 호감과 비호감의 대상을 넘어선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나는 진짜가 되고 싶었다.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내 진짜 삶을 언젠가 어떤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불완전해 보이는 여기에 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최은영 소설가의 첫 번째 산문집 백지 앞에서의 한 페이지 함께 했고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영화음악가 필립 사르드의 곡, 1970년 프랑스 영화 즐거운 인생의 메인 테마곡 La Chanson de l'Hélène, 헬렌의 노래였습니다. 르노 카피송의 바이올린, 레스 에클의 연주였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E플랫 장조 작품 47 중에서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글렌 굴드의 피아노, 줄리어드 4중주단 멤버들이 함께합니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이플렛장추 작품 47 중에서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글렌 굴드의 피아노, 줄리어드 4중주단 멤버들이 함께했습니다.

포레스트 힘, 빌 더글라스의 음악, 그리고 전해드리신 곡 A Walk in the Forest, 브라이언 크레인의 피아노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0077번, 뭔가 요원이실 것 같은 핸드폰 뒷번호군요. 0077. 93.1 고정으로 숨은 애청자로 30년을 넘게 듣고 지내다가 서울 살다 지방으로 가서 퇴직하고 다시 서울 종로구에 둥지를 튼 2019년 그해 상엽씨 다재다능이 부러워서 93.1 고정 이후 처음으로 4년 보내고 그날로부터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부 상엽씨 재치와 능청에 웃고 담소 나누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8주년 축하합니다. 목요일이 기대되네요. 괜찮다면 제 반쪽이 싫어하는 볼레로,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김기민 발레리노 볼레로 무대를 생각하면서 신청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티격태격 하시면서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 2시간 청취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런 분들은 이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사도 드리고 그간 듣고 싶은 이야기들도 좀 듣고 이렇게 특집방송을 꾸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희가 사전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조금 먼 거리지만 라디오로, 그리고 또 안 보이던 걸 이제 보여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두 시간 동안 목요일 함께하는 그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신청하신 음악 라벨의 볼레로, 1930년 파리 레코딩 음원 리마스터링입니다. 모리스 라벨이 지휘하는 꽁세르 라무레 오케스트라입니다.

1930년대 파리로 돌아간 듯한 느낌. 근 100년이 다 돼가는 이런 음원을 저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 그가 직접 지휘하는 꽁세르 라무레 오케스트라의 1930년 파리 레코딩 음원이었습니다. 파가니니의 로시니 모세 주제에 의한 환상곡입니다. 아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파블로 사인츠 비에가스의 기타입니다.

멕시코 작곡가 알바로 카리오의 곡 사보로 아미, 나의 맛, 나의 향기,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 파블로 사인츠 비에가스의 기타 연주였고요. 전에 들으신 곡 파가니니의 로시니 모세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파블로 사인츠 비에가스의 기타였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전주곡과 후가 9번, 바흐 작품번호 854입니다. 존 루이스의 피아노, 조엘 레스터의 바이올린, 로이스 마틴의 비올라, 하워드 콜린스의 기타, 마크 존슨의 베이스 연주입니다.

르네 플레밍의 허밍, 리린나워의 기타, 데이브 루슨의 피아노,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연주로 포르의 파반느 작품 50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미드나잇 컨버세이션, 늦은 밤 심야의 대화입니다. 미국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켄 엘킨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미드나잇 컨버세이션, 미국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켄 엘킨슨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모내기가 시작되는 철, 익은 보리를 베어내는 철. 기온이 오르면 꽃대를 올리고 잎이 거칠어지며 쓴맛이 강해져서 상추, 쑥갓, 시금치와 작별하는 철. 들깨 모종이나 당근 씨앗을 심는 철. 잎 겨드랑이에서 솟아나는 토마토 겨순을 손으로 톡톡 꺾어내는 철. 고구무렵 심은 감자줄기 밑동에 흙을 둥글게 북돋아주는 철. 요즘은 그런 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요즘은 그런 철인데 철을 모르면 놓치는 게 많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시기에 맞춰 준비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제때 늦지 않게 해내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생 농사도 다르지 않나 봅니다. 철 모른다, 철부지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요.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독일 민요로 문 열었습니다. Der Wechsel der Jahreszeiten, 계절이 바뀌면.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뀌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가. 친구들이여, 변화하는 한 해 속에서 계절들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하네. 저마다 품고 태어난 고유한 모습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독일의 아름다운 자연과 또 사계절의 섭리를 예찬한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리타 슈트라이에의 음성으로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했습니다. 요즘은 철 모르고 지나치면 큰일 나는 게 바로 이 봄날인 것 같아요. 5월도 이제 딱 한 주 남았네요. 봄날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화창한 봄을 닮은 모차르트의 가곡 이어드릴게요. 안 클로에, 클로에에게 야코비에 씨의 곡을 붙였죠. 그대의 푸르고 맑은 눈 속에서 사랑을 봤을 때 그 눈을 들여다보는 기쁨에 내 심장은 요동치고 타오르네. 여인 클로에를 향한 뜨겁고도 매혹적인 연가입니다. 소프라노 캐롤린 샘슨, 크리스티안 베즈이덴 호트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 펠릭스 맨델스존의 가곡이었습니다. Keine Wunder, Yelde, Shannon.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영국 시인 바이런의 작품을 번역해서 가사로 썼다고 하네요. 달빛이 비치는 찬잔한 여름바다에 사랑하는 이의 매혹적인 목소리를 비유한 그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테너 마크 패드모어, 유진 아스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가곡 모차르트의 작품이었죠. 클로에에게. 소프라노 캐롤린 샘슨이 불렀고요. 크리스티안 베즈이덴 호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바로크 시대 17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베네데토 페라리의 독창 칸타타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오손 아만테 디운 그린 아우라토 금빛 머리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네. 바리톤 포리오 자나시 라 키메라의 연주입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 가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영국 작곡가 헨리 포셀의 작품이었어요. Sweeter than Roses. 장미보다 달콤한 것. 뭐였을까요? 장미보다 향기롭고 따뜻한 해안에서 부는 시원한 저녁바람 같은 소중한 입맞춤. 처음엔 떨리고 날 얼어붙게 만들지. 그리고 사방으로 불꽃처럼 번져나가네.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의 음성이었고요. 먼저는 베네데토 페라리의 이탈리아 가곡이었습니다. 금빛머리 여인을 사랑하게 됐네. 바리톤 프리오 자나시가 불렀고요. 라 키메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20세기 미국에서 활동한 독일 출신의 작곡가 크루트바일의 유칼리였습니다. 이 하바네라 탱고풍의 아주 이국적인 재즈곡이었죠. 그것은 우리 소망의 땅 유칼리. 그것은 기쁨, 그것은 행복. 하지만 꿈은 어리석은 것. 어디에도 유칼리는 없다네. 이상향, 환상의 섬 유칼리를 꿈꾸지만 결국 그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참 씁쓸한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캐나다 가수 패트리샤 오켈러엔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판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그 중에서 두 곡의 노래 들어볼 텐데요. 먼저 1막에 나오는 루치아와 에드가르도의 사랑의 이중창입니다. 이 둘의 집안은 원수지간의 사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때문에 에드가르도가 잠시 떠나기 전 두 사람이 서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노래입니다. 베라노 아테 술라우레 나의 애타는 마음을 산들바람에 실어서 이어서 2막에 나오는 에드가르도의 아리아까지 들어보시죠. 두께 아디오 스피에가스디 랄리 날개를 펴고 하늘로 간 그대여 하늘에서는 하나가 되게 해주어. 결국 사랑하는 루치아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나서 그녀를 따라가며 비통하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 테너에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벨칸토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죠. 가에타노 도니체티 오페라 람메르 모어의 루치아 중에서 방금 들으신 곡 남자 주인공 에드가르도의 아리아였습니다. 날개를 펴고 하늘로 간 그대요. 이어지는 가사는 하늘에서는 하나가 되게 해주어. 먼저는 이 루치아와 에드가르도의 사랑의 하모니였죠. 나의 애타는 마음을 산들바람에 실어서.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였고요.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조아키노 로세니의 오페라 탄크레디의 아리아를 19세기 초 기타 거장 마우로 줄리아니가 편곡했습니다. 디 딴띠 빨비띠 주인공 탄크레디의 아리아. 오늘은 소프라노 마르타 알마하노, 호세 미겔 모레노의 기타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리아를 기타 반주로 들으니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로세니 오페라 탕크레디의 아리아를 마우로 질리아니가 편곡한 설레는 가슴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마르타 알마하노가 불렀고요. 호세 미겔 모레노의 기타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독일에서는 징슈필에 가까운 소규모 극음악 형식이 시도됩니다. 바로 리더슈필이었는데요. 리더슈필, 노래와 놀이, 연극이 합쳐진 말로 말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작은 노래 연극을 뜻하죠. 사전에서는 그간의 노래가 삽입된 연극으로 삽입된 노래는 잘 알려진 리트이거나 그 스타일로 새로 쓴 곡들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독일에서는 민속적 노래와 짧은 연가, 춤곡풍의 선율 등을 엮어 서사적 상황을 만들고 그 사이를 대사로 이어가는 비교적 가벼운 서민극 형식으로 사용됐습니다. 말과 노래가 번갈아 나온다는 점에서 징슈필과 비슷하지만 규모는 더 작고 주로 가정이나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경우가 많았죠. 슈만도 이 리더슈필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34살 무렵부터 40살 무렵까지 가족과 함께 드레스덴으로 이주해서 살 때였습니다. 그가 드레스덴으로 이주한 건 34살 무렵 러시아 순회에 동행한 뒤 악화된 불안과 우울 신경쇠약, 또 잡지 편집과 작고 교육을 한꺼번에 떠안은 생활의 피로 때문이었죠. 그래서 34살을 보내는 마지막 달 1844년 12월에 라이프지히를 떠나 드레스덴으로 이주. 화려한 비평가, 편집장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작곡가로서의 삶에 집중했는데요. 그 무렵 슈만의 목표는

단순한 가곡 모임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의 가곡 연작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고요. 그때 슈만이 구상한 게 서로 긴밀히 연결된 앙상블 곡들과 독창 가곡들로 엮인 리더슈필이라는 형식이었죠. 그는 자신이 시도한 리더슈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은 형식적으로는 기존 가곡집과 다른 상당히 새로운 구성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곡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들으면 무엇보다도 아주 경쾌하고 밝은 인상을 줄 겁니다. 바로 그 리더슈필 작품, 작품 번호 74, 스페인 리더슈필. 에마누엘 가이베리 독일어로 번역하고 번안한 스페인 시들의 곡을 붙인 새로운 형태의 가곡 연작입니다. 가곡을 따로 떼어서 부를 수도 있지만 전체를 순서대로 연주하면 작은 실내 가곡극처럼 하나의 흐름이 느껴지는 작품이죠. 1849년 카를 라이네케에게 보낸 편지에서 슈만은 이 곡들이 아마도 제 노래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공을 장담했지만 기대만큼 성공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안에는 19세기 가장 아름다운 이중창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곡이 실려있는데요. 바로 네 번째 곡, 밤에, In the Night입니다.

슈만의 작품 번호 74, 스페인 리더쉽힐의 네 번째로 실려있는 밤에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마를리스 페테르센, 테너에는 베르너 귀라, 크리스토프 베르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스페인 가곡집의 일곱 번째로 실려있는 게슈텐트니스, 고백,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감히 내 마음을 다 꺼내 보이지 못한다는 수줍고 절절한 사랑 고백의 노래입니다. 테너 베르너 귀라, 크리스토프 베르너의 피아노 연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성철 큰 스님은 생전에 삼천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천배에 대해서 오해하며 돌아서기도 했다죠. 하지만 삼천배를 하고서라도 큰 스님을 만나고 싶었던 절박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당에서 절을 하고 또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맑아지며 스스로 답을 얻었다고 하죠. 삼천배를 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 절실함을 껴안고 스스로 답을 구해보라는 배려도 들어 있었을 겁니다. 늦은 봄날의 이 연휴는 절실함과 좀 거리가 멀었기를 바랍니다.

있다. 아무것도 절실하지 않고 물 흐르듯 흘러가는 시간. 바람이 조심스럽게 흔들고 가는 맑은 풍경 소리처럼 부드러운 시간, 평온한 휴식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은 When We Forgive라는 곡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달링의 곡이었고요. 그의 첼로 연주가 함께했는데요. 제목에 When We Forgive 다음에 괄호 안에 For Cello and Ambient Sounds라는 부제가 붙어있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아니 초잉 드롤마 네팔에 망명한 티베트인 가정에서 태어난 티베트 불교 승려입니다. 비구니

있죠. 그리고 가수이기도 하고요. 안희주행 드롤마가 노래한 마가완 까하라는 곡, 신이여 어디로 가야 하나이까 두 번째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 휴일이죠.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은 라디오와 콩으로 정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영화 티벳에서의 7년 OST에서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장자크 아노 감독, 그리고 브래드 피트 주연의 1997년 영화였죠. 테마곡 Seven Years in Tibet 전해드리죠. 이 영화의 음악을 존 윌리엄스가 맡았죠. 그의 음악이고요. 요요마의 첼로 연주가 함께합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티벳에서의 7년 OST에서 Seven Years in Tibet 테마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요요마의 첼로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694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피아노 연주곡 신청합니다. 아스라이 멀어지는 것들을 보내주려고 하니 가슴이 먹먹하네요. 2026년의 봄날, 마음 설레게 했던 봄바람, 그리고 잔향만 남기고 스치듯 지나간 사람. 서서히 멀어지는 것들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내며 이 곡 듣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5495번 쓰시는 분, 애청자 모든 분들 5월의 장미처럼 화사한 날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하시면서 또 한 곡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음악을 정하셨어요. 두 곡, 신청곡 두 곡 이어드리죠. 먼저 그리스의 작곡가이자 영화음악가죠. 스타마티스 스파누다키스의 곡입니다. 그가 곡을 쓰고 피아노를 연주했는데요. 도리를 위하여, 포도리입니다. 여기에서 도리는 그의 아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슬기둥의 연주,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이어드리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준호 작곡의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에 오기까지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국악 연주 그룹이죠. 슬기둥의 연주였고요. 해금은 정순연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스타마티스 스파누다키스의 피아노 연주, 그가 작곡한 곡 도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내에게 바치는 음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 작곡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활동했던 크리스티안 신딩의 곡인데요. 아벤스티몽이라는 곡입니다. 저녁 분위기, 작품 번호 120인데요. 노르웨이의 바이올리니스트인 헨링 크라게류의 바이올린, 그리고 미아르트 앵에세트가 지휘하는 스웨덴의 챔버 오케스트라인데요. 달라 심포니에탄의 연주입니다.

노르웨이 작곡가 크리스티안 신딩의 곡 아벤스티몽 저녁 분위기 작품 번호 120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바이올리니스트인 헨링 크라게르의 연주 또 비아르트의 앵에세트가 지휘한 달라 심포니에타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 헨링 크라게르의 음반 가운데 스칸디나비아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한 음반 노딕 바이올린 페이버리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반 선물입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고원이 3년 만에 발표한 새 앨범 리스트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들 가운데서도 특히 사랑받는 위안, 사랑의 꿈, 메피스토 왈츠, 그리고 헝가리안 랩소디 2번과 고타 군주들의 묘지섬 같은 편곡 작품까지 리스트 음악의 정수를 담아낸 CD입니다. 한정판 3종 엽서도 담긴 이 음반을 청취자 5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에 진솔한 신청의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 선물 드리는 선우예고원의 연주 CD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 전해드리죠. 리스트의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트의 3막에 나오는 사중창이죠. 벨라 필리아 델라모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가씨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이 곡 선우예고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번 주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음반 선물 선우예고원의 CD 리스트 가운데 한 곡 전해드렸습니다. 리스트의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를 전해드렸어요. 썰번호 434였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연주자가 되고 싶어 공부한다면 대부분 주목받는 독주자로 무대에서는 꿈을 꾸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다른 선택을 하는 연주자도 있습니다. 기꺼이 장미꽃을 돋보이게 하는 안개꽃이 되려 한 연주자도 있죠. 1967년 2월 런던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는 굉장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성악가로 꼽히는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와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가 한 무대에 나란히 등장했고 청중들의 환호가 쏟아졌죠. 그러나 이날의 주인공은 이 위대한 성악가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었던 피아니스트, 최고의 독주자도 아니고 자신만의 독주 음반을 가져본 적도 없는 영원한 반주자 제랄드 무어였죠. 이날 공연의 제목은 오마주 투 제랄드 무어였습니다. 언제나 성악가의 뒤에 첼리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의 뒤에 있었던 반주자 제랄드 무어의 은퇴 무대였고 이 무대를 위해 최고의 성악가들이 달려왔죠. 이날은 이 성악가들이 객석이 아니라 피아노 앞에 앉은 제랄드 무어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다 아름다웠고 뭉클했죠. 1899년 영국에서 태어난 제랄드 무어는 처음부터 반주 전문 피아니스트로 출발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1920년대는 반주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열악했죠. 공연 포스터나 음반에 독주자의 이름만 나와 있었고 반주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표시되던 시대였지만 제랄드 무어는 공연 포스터와 음반에 최초로 이름을 표기한 반주자였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는 철저하게 솔리스트의 뒤에 있었죠. 독주자가 빛나야 인정받는 반주자의 삶을 그는 좋아했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자리를 평생 감당한다는 건 득도한 수행자의 경지에 이른 삶이죠. 제랄드 무어는 그런 반주자의 삶을 사랑했고 은퇴하는 날 이렇게 멋진 무대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날 공연의 마지막 순서에 제랄드 무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혼자 무대에 등장했고 슈베르트의 안디 무지크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겠다고 말한 뒤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제랄드 무어답게 간결하고 고요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제랄드 무어가 남긴 저서 중에 내 소리가 너무 컸나요?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에 반주자로 살아온 그의 삶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죠. 독주자로 빛나고 싶은 때는 없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자주 받았는데 제랄드 무어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난 날 알게 모르게 내 욕심으로 인해 연주회에서 더 빛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독주자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이다. 제랄드 무어는 무대 위의 수도자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죠. 파블로 카살스, 예후디 메누인, 샤클린 듀프레, 한스 호터, 그리고 은퇴 공연이 있던 날 함께 무대에 오른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그리고 빅토리아 델 로스 앙헬레스까지 제랄드 무어는 평생 위대한 솔리스트를 빛나게 해준 반주자로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뒤에도 솔리스트들이 받는 존경과는 조금 다른 존경을 받는 음악가로 기억되고 있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제랄드 무어의 은퇴 공연 실황에서 슈베르트의 안디 무직, 음악에게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어서 세 곡을 더 전해드릴 텐데요. 세 곡 모두 방금 전에 들으셨던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와 같은 음반, 그러니까 제랄드 무어의 67세 은퇴 공연 라이브 실황 음반에서 전해드리죠. 먼저 모차르트의 비우 논 시 트로바노, 괴열 549, 많은 연인들 중에도, 그리고 두 번째 곡 하이든의 안덴 베터, 사촌 형제에게, 이 두 곡은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 그리고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 로스 앙헬레스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그리고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이고요. 세 번째 곡 슈베르트의 임하벤드로트, 저녁 노을의 도이치번호 799는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와 제랄드 무어가 함께합니다.

피아니스트 제랄드 무어의 은퇴 공연 라이브 음반에서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이마벤드고트, 도이치 번호 799, 저녁 노래, 마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그리고 두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의 노래,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로 두 곡, 모차르트의 많은 연인들 중에도, 그리고 하이든의 사촌 형제에게, 이렇게 두 곡 먼저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데요.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장르 특집 1편 땅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여름을 향해 가는 6월의 첫 주에 정통 탱고의 세계에 푹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의 친절한 안내로 우리가 몰랐던 탱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해설만 있는 게 아니죠. 6월 4일 목요일에는 고상지 김아람 씨는 물론 피아니스트와 스트링 앙상블까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오랜만에 세음에서 준비한 멋진 라이브에 청취자 여러분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6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열리고요. 방청 신청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28일 목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원래 핑크 마티니의 곡이죠. 우나 노테아 나폴리, 나폴리에서의 하룻밤을 원래는 이탈리아어로 노래했는데 오늘은 스페인어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제목이 우나 노체 엔 나폴레스였어요. 이 곡 산타나의 음반에서 전해드렸어요. 카를로스 산타나가 이끄는 미국의 라틴 블루스 록 밴드죠. 산타나의 연주 그리고 릴라 다운스와 니니아 파스토리 그리고 솔레닷 이렇게 세 명의 여성 스페인어권 여성 가수들의 피처링으로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이탈리아 밴드 마티아 바자르가 연주하고 노래한 스타세라 케세라 오늘 밤 좋은 밤 그들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였죠. 이번에는 김순희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좀 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남프랑스에서의 한 달 살기는 저희 부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됐습니다. 햇살 가득한 풍경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남편이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는 큰 두려움과 막막함에 휩싸였죠. 하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다쳤을 때 구조대에 연락해 주시고 끝까지 곁을 지키며 기다려 주셨던 프랑스 부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따뜻한 배려는 낯선 타국에서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편이 입원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환자를 걱정해주고 정성껏 치료해주는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을 주신 대한민국 영사 안전콜센터와 프랑스 주재 영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국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함 속에서

하겠습니다. 남프랑스에서 만난 모든 고마운 인연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샹송을 청하셨네요. 아, 정말 큰일을 겪으셨네요. 덕분에 또 따뜻한 마음도 많이 받으셨고요. 네, 에디트 피아프의 La Vie en Rose, 장밋빛 인생을 청하셨는데요. 오늘 연주로 전해드리죠. 피에르 제니송의 클라리넷, 브루노 퐁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앙리 살바도르의 노래였는데요. 재즈 메디테라네, 지중해 재즈였고요. 두 번째 곡은 멜로디 가르도의 노래였어요.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인 안토니우 잠부슈가 함께 노래한 세 마니픽, 제목은 프랑스어입니다. 아, 정말 멋지다, 훌륭하다라는 의미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 La Vie en Rose, 장밋빛 인생을 피에르 제니송의 클라리넷, 브루노 퐁텐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죠. 미셸 카밀로가 이끄는 그의 트리오가 연주하는 일라 네그라 바일라바, 그리고 흑인 여인은 춤을 췄다, 들어보시죠.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 미셸 까밀로가 이끄는 그의 트리오의 연주 일라 네그라 바일라바 그리고 흑인 여인은 춤을 췄다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의 보사노바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인 아나까랑의 노래입니다. 그녀가 부르는 곡은 메디테이션이에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이 작곡하고 뉴턴 멘도사가 작사한 메디타사우이라는 곡이 원곡이죠. 그 영어 버전인데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피아노 연주도 함께합니다.

요즘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줄여서 국중박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다는 의미를 담은 애칭으로 들리죠.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공간은 작고 조용한 전시실입니다. 국중박의 최고 보물, 사유의 방이죠. 사유의 방은 침묵과 명상의 공간에 가깝습니다. 2021년 11월에 문을 열었고 오직 두 점의 반가사유상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전시실이죠. 이 공간에는 삼국시대의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 한 점은 6세기 후반 백제 계열로 추정되고 다른 한 점은 7세기 전반 신라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이라는 친숙하고도 기품 있는 이름. 반가는 한쪽 다리를 다른 무릎 위에 올린 자세를 뜻하고 사유는 깊은 생각에 잠긴 상태를 의미하죠. 손가락을 뺨에 살짝

적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사유의 방을 관람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을 보여주느냐보다 어떻게 머물게 하느냐는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둡고 조용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마치 공연장에 들어가기 직전처럼 현실의 소음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죠. 박물관 안의 명상실 같은 이곳에선 반가사유상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앞에선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화재를 관람하면서 동시에 나를 생각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흥미롭게도 많은 관람객이 이 공간에서 위대한 문화유산을 보았다는 감상보다는 깊은 위로를 받았다는 후기를 남긴다고 하네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는 전시실 사유의 방은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공간이죠. 한 손가락을 뺨에 댄 채 오래 생각에 잠긴 표정엔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존재일 뿐. 그래서 사유의 방은 그렇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반가사유상은 그저 고개를 기울이고 있을 뿐인데 우리에게 부족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잠시 멈춰보는 것, 잠시 침묵하는 것, 나를 마주하는 것이라는 걸 절로 느끼게 되죠. 늦봄에 찾아왔던 이 연휴가 잠시 멈추는 시간,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예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반가사유상을 통해서 나를 마주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플랫 장조 쾌헬 595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전해드렸습니다. 클리포드 커슨의 피아노, 벤자민 브리튼이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엘 보스코의 니르바나입니다.

엘보스코의 니르바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토니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3, 루체로 리치의 바이올린, 말콤 사전트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0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레데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번호 21,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현주 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번호 33, 야누스 슈타커의 첼로, 안탈 도라티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야노스 슈스타코, 아주 오래전에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질문에 음악적 스승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다비드 포포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첼리스트 겸 작곡가죠.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았는데요. 페트르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번호 33, 야노스 슈타커의 첼로,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레데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번호 21입니다. 1번 많이 듣게 되죠.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먼저 작곡된 작품이죠. 그래서 보다 좀 순수한, 하지만 조금 또 투박한 그런 면모도 있고요. 어쨌든 매혹적인 작품입니다. 넬손 프레이레의 피아노, 리오넬 무링기어가 지휘하는 귀르제니 오케스트라 퀼르네 연주입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주곡 2번 F단조 작품번호 21 넬손 프레이레의 피아노 리오넬 브링기어가 주의하는 귀르체니 히 오케스트라 쾰른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협주곡 안토니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준비했습니다. 이 드보르작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협주곡을 한 곡씩 남겼죠. 이 연대기적으로 보자면 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초기의 피아노 협주곡과 후기의 첼로 협주곡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작품에는 풍부한 선율과 그야말로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 작곡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배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단지 정서에만 치우치지 않고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건 드보르작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보헤미아 민속음악의 흔적 때문입니다. 드보르작은 향토 민요나 춤곡을 소재로 사용했지만 단순한 모방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을 교양적으로 적절히 가미해서 음악을 예술적으로 승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 작품에는 슬라브 춤곡의 리듬 이외에도 보헤미아 민요의 기본적인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민족적인 색채 또 고전적 구성을 겸비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랄로, 차이콥스키, 바르톡 그리고 하차투리안, 카발레프스키 등이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구성 방법은 주제의 세부적인 전개와 내용이 유기적인 동시에 자유로워서 그야말로 환상성이 넘쳐납니다. 한편 이 협주곡의 자유분방함과 자연스러움이 지나쳐서 이 베토벤이나 브람스 작품에서 나타난 정교하고 치밀한 형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드보르작의 이 작품을 연주하도록 요하임에게 줬지만 요하임은 어떤 일인지 연주를 하지 않아서 초연은 한참 나중에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력과 민속성을 겸비한 명작입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은 53 루체로 리체 바이올린 말콤 사전트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0년 레코딩입니다.

곡도 곡이지만 리치의 연주는 정말 대단하죠. 어떤 걸 들어도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한 음반 수집가 어르신이 리치의 연주 보잉을 일컬어서 효자손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적지 않이 공감합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3 루체로 리치의 바이올린 말콤 사전트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0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예서 오늘 후반부는 요제프 하이든의 교향곡 98번 B플랫 장조 준비했습니다. 페링스 프리사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리아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수많은 교향곡에는 부제가 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오히려 부제가 붙지 않은 걸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오늘 감상하신 98번은 부제가 붙어있질 않습니다. 사실 그런 부제 모두 출판업자들이 붙인 거죠. 그래서 뭐 곰까지 있는데요. 악보를 살 때 곰 악보를 주십시오 하면 얼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상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교향곡 98번 B플랫 장조 프랭스 프리사이가 주의하는 베를린 리아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조명곡만 오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 때마다 끝도 없이 달린다고 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 지금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도 바뀐다고 하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사라지거나 화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몸은 마음이 비치는 거울이란 말처럼 내 몸을 관리하는 건

마음을 보살피는 일과 같을 거예요.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하루 시작해볼까요? 박인혜가 작사하고 박근혜가 작곡한 청춘가, 박인혜의 노래입니다.

박인애가 작사하고 박근혜가 작곡한 청춘가, 박인애의 목소리로 오늘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운동이든 산책이든 나를 위해 움직이는 시간은 결국 마음을 돌보는 일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음악처럼 가볍고 또 상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고통이 없다면 평소의 낙을 어찌 알겠나. 닭소리 그리고 새벽빛까지 이목에 즐겁지 않음이 없구나. 조선시대 윤선도의 시 병이 났다 였습니다. 윤선도가 이때 지은 다른 시를 보면 고향도 아니고 먼 타지에서 병이 들어 오한이 나고 열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나가고 싶지만 와들와들 떠는 꼴이 파리처럼 느껴진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다음 시에선 병이 나은 다음 자신의 감회를 담은 건데요. 아프지 않았다면 평소의 즐거움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달 기울어 잠을 깨우고 새벽빛이 밝아오는 일까지 그저 흘려보냈던 일상 속 모두가 즐겁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수연장지곡 박장원의 대금연주입니다.

0: 박장원의 대금 연주로 수연장지고 감상하셨습니다.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들으셨고요. 이어서 가야금 병창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를 강정열의 가야금 병창으로 들으시겠습니다.
1: 예, 춘향아. 오늘 밤은 너와 나와 사랑가로 즐겨보자.
2: 네.

0: 오늘 밤에 가면은?
1: 내일 밤에 또 오죠.
0: 1년이면 몇 밤인고?
1: 365밤이죠.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날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 노는 밤만 있어 주었으면. 사랑 사랑.

주구나. 토리님께서는 오늘같이 즐거운 날에 불길하게 죽는다 말씀 안 하시오. 그럼 청담을 하랴.

소리를 가사로 하는 가곡 가운데 여창가구 개면조 편수대어 모라는을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가계 김수장의 작품을 노래한 건데요. 여러 가지 꽃을 사람에 비유합니다. 이런 사설입니다. 모라는 화중 왕이요. 향일화는 충신이로다. 연화는 군자요. 행화는 소인이라. 향일화는 해바라기로 해를 바라보고 피어있는 모습이 왕을 따르는 충신과 같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연꽃인데요. 진흙에서 나지만 깨끗함을 잃지 않는다고 해서 군자에 비유하죠. 또 행화는 살구꽃입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국화는 은일사요. 매화 한사로다. 밭꽃은 노인이요. 석죽화는 소년이라. 은일사는 은거하는 선비. 한사는 가난한 선비입니다. 밭꽃은 늦은 저녁에 피어나서 노인이라고 했고 석죽화는 키가 작은 페랭이 꽃입니다.

여창가구 계면줄 편수되어 뭐라는 다음 사설엔 또 이런 꽃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이화 시계기요, 홍도 벽도 삼색도는 풍류랑인가 하노라. 이화는 백꽃, 홍도 벽도 삼색도는 다양한 빛깔을 가진 복숭아 꽃입니다. 선비들의 시와 글에 자주 등장하는 꽃들이기도 하죠. 활짝 피어난 이화 도화를 보면서 봄날 풍류를 즐겼던 겁니다. 그럼 여창가구 계면주 편수되어 모라는을 조일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여창가곡 개면추 편수되어 몰아는 조일하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김관우가 작곡한 조회시간. 햇살은 그렇게 따스하게 내 옆에 앉아 있었다. 프로젝트 금의 연주입니다.

조회 시간. 햇살은 그렇게 따스하게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김건우가 작곡한 곡 프로젝트 금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운동도 자신에게 맞는 것이 따로 있죠. 달리기가 좋은 사람이 있고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잠깐이라도 나에게 맞는 운동으로 건강한 하루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은 김백찬이 작곡한 산책, 숙명 해금 솔리스트 컴퍼니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준비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작은 천사, 기쁨에 가득 차 노래하니 라는 곡인데요. 천사 같은 소녀의 목소리에 매료돼서 인간의 마음도 새처럼 노래하게 되어버렸단 내용의 노래입니다. 두 명의 테너 존 포터와 더글라스 나스라이가 노래하고요. 스티븐 스톱스가 이끄는 트라지코메디아가 연주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음악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후기 마드리갈 사랑스런 작은 천사 기쁨에 가득 차 노래하니였습니다. 테너 존 포터와 더글라스 나스라이가 노래했고요. 함께한 단체는 스티븐 스톱스가 이끄는 트라지 코미디아였습니다. 이어서 도메니코 치폴리의 아리아 전해드립니다. 장 프랑스와 파이아르가 지휘하는 장 프랑스와 파이아르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장 프랑수아 파이에르가 지휘하는 장 프랑수아 파이에르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로 도메니코 치폴리의 아리아 띄워드렸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세 번째로 준비한 곡 칼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현을 위한 심포니 5번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182에 옵니다. 알레그레토, 라르게토, 프레스토까지 전악장이고요. 게리 쿠퍼가 지휘하는 아리오네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바로크에서 고전주의로 넘어가던 시대 독일에서 유행했던 민간 양식이 잘 드러나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질풍노도의 격한 감정, 예상치 못한 대담한 음악적 전개가 돋보이는 칼필르 에마누엘 바흐의 현을 위한 심포니 5번 비단조, 부트캠 번호 182호 전악장이었습니다. 연주에는 게리 쿠퍼가 지휘하는 아리온이었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5월 26일 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플루톡주를 위한 파르티타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3번입니다. 오늘은 에마뉘엘 파위의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알르망드, 코렌테, 사라방드, 불의 앙글레스의 전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에마뉘엘 파위의 플룻 연주로 바흐의 플룻을 위한 파르티타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3 알레망드, 쿠렌테, 사라방드, 불의 앙글레스까지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5의 8에 기반한 프란체스코 제미니아니의 합주협주곡 8번 2단조 전해드립니다. 프렐류드, 알르망다, 사라방다, 지가의 전악장이고요. 키아라 방키니가 이끄는 앙상블 4이로의 연주입니다.

프란치스코 제미니아니는 아르칸젤로 코렐리를 대단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제미니아니가 남긴 47곡

코렐리의 소나타나 합주협주곡을 참고해서 쓴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5의 8에 기반한 합주협주곡 8번 2단조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키아라 반키니가 이끄는 앙상블 사이로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 비발디의 오페라 그리젤다 리용번호 718번 중에서 아리아 작고 사랑스러운 제비 전해드립니다. 카운터 테너 예스틴 데이비스가 노래하고요.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지가 지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오페라 그리젤다 리용번호 718 중에서 아리아 작고 사랑스러운 제비 띄워드렸습니다. 카운터 테너 예스틴 데이비스의 노래 함께한 단체는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즈가 지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로 보냈고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을 맞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고 나니까 몸도 다소 무겁고 전체적으로 피곤합니다. 평일이 닷새에서 나흘로 하루 짧아진 만큼 쌓여있는 업무에 마음도 무거워지네요. 이럴 땐 한 번 더 웃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을 텐데 이럴 때 필요한 지혜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요일에 할 일을 목요일로 미루는 일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불쌍하다. 그는 그렇게 하면 수요일이 몹시 유쾌하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

0: 안톤 루빈슈타인 첼로 소나타 1번 작품으로 18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스티븐 이솔리스의 첼로, 스티븐 허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부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화요일에 할 일을 목요일로 미루는 일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불쌍하다. 그는 그렇게 하면 수요일이 몹시 유쾌하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 헤르만 헤세의 책 삶을 견디는 기쁨, 힘든 시절에 벗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무언가를 미루는 행위도 삶의 여유를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시작하면서 미뤄도 괜찮은 것은 좀 미뤄두고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오늘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쇼팽의 왈츠 5번, 퐁스의 작은 별,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2번 이런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주제는 음악 용어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레퍼토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목한 퀴즈 있는 날이네요.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의 주제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입니다. 오늘의 표제 음악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물이 바뀌었습니다. 우유 식빵 교환권 라르고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인데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입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하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 등 내륙 지역은 아직 흐리기만 합니다.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경남에도 최대 100, 호남에 최대 8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강수가 예상되고요.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에도 국지적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과 전남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인데요. 짧은 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7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브리엘 폴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작품 번호 13번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비보, 4악장 알레그로 과지프레스토였습니다. 김범소리의 바이올린과 라파우 블레아츠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수요일에 해야 할 일을 목요일로 미루는 사람 헤세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선정 씨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유쾌해졌습니다. 목요일로 미루는 것 오늘 한번 해보겠다고. 구선정 씨였습니다. 한참 지나서 생각해보면 아 그때 좀 덜 급했는데 왜 이렇게 분주하게 서둘렀을까 그러면서 놓친 것들도 좀 있었는데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어서 좀 마음이 바쁜 분들 있으실까봐 오늘의 한마디로 헤르메네스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0213 쓰는

그렇네요. 지금 CCTV 화면 보고 있는데 서울 시내 차들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하루 먼저 다가올 주말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나 조금 여유 있게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 생각을 못했어요. 주말은 하루 더 일찍, 그렇네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월요일 같은 느낌이지만 화요일이니까 하루 더 일찍 주말이 찾아오겠습니다. 0213 쓰는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870 쓰는 학생입니다. 광주 송원초등학교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 수석을 맡고 있는 6학년 전호진입니다. 오늘 71회 호남예술제 합주 부문에 우리 학교도 참가를 하는데 학교 이름 걸고 나가는 마지막 대회인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광주 송원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파이팅이라고 2870 쓰는 6학년, 송원초등학교 6학년 전호진 군 사연 읽어드렸습니다. 아, 우리 전수석. 진짜. 아,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학교 이름 걸고 나가는 마지막 대회라는 생각도. 어깨가 좀 무거울 텐데 긴장하지 말고 기분 좋게. 아, 그동안 갈고 닦은 것 오늘 주감 없이 긴장하지 말고 다 풀어내자라고 생각하고 오늘 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석 파이팅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곡 7번 바흐 작품으로 1058 중에서 2악장 안단테 3악장 레그로 아사이 듣겠습니다. 안드라스 슈프의 피아노 연주고요. 유럽 최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요한 시바스티안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곡 7번 바흐 작품으로 1058 중에서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안드라스 슈프 피아노 연주 유럽 최인보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9594 쓰는 분입니다. 남편이 버스기사로 이직해서 3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사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직 운전대를 잡은 남편을 본 적은 없지만 마을버스에 오르면 출발의 팬과 함께 이 아름다운 선율이 공간을 꾸며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응원하고 있고 늘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송파 마을버스 양기사 파이팅. 양기사님 듣고 계세요? 송파 마을버스 9594 쓰는 분이 가족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모두 응원하고 있대요. 늘 고맙답니다. 우리 양기사님한테. 오늘도 안전운전하고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594 쓰는 분이었습니다. 월간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5월엔 이야기가 있는 표제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가정교향곡 준비했습니다. 작곡가들은 계절이나 자연, 문학, 위대한 인물을 토대로 교향곡을 썼습니다. 하지만 매일 식사를 차리고 아이를 돌보는 일처럼 평범한 일상이 교향곡의 소재가 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20세기 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가정교향곡의 삶의 소소한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쉼 없이 이어지는 네 악장에서 여러 악기가 식구들을 표현합니다. 먼저 제 1악장 세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 첼로로 시작하는 아빠의 주제는 다소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슈트라우스 자신을 닮았고 둘째 주제는 독주 바이올린과 목관 악기가 쾌활한 성격의 아내를 그립니다. 마지막 3주제 오보에 다모레로 장난기 많은 아들을 보여주죠. 제 2악장 스케르초 아이와 놀아주는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시계가 저녁 7시를 알리면 아이는 잠자리에 들고 부부는 곡을 쓰거나 살림을 하면서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느린 제3악장, 밤의 정적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악장, 다시 아침이 밝고 잠에서 깬 식구들은 티격태격거리다가 장엄하게 끝을 맺습니다. 사랑스런 아내와 아들에게 헌정된 이 곡 가정교향곡 오늘은 4악장 준비했습니다. 4악장 피날레 세어랩 하프트 매우 생기있게 안드리스 넬슨스까지 위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가정교향곡 중에서 4악장 피날레 Der Left 매우 생기있게 였습니다. 잠에서 깬 가족들이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장엄하게 끝이 납니다. 안드리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422 쓰는 분입니다. 오늘 생일이에요. 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제 생일인 것을 아는 사람이 가족 포함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늘 조용히 넘어가곤 했는데 오늘은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축하를 받고 싶어요. 9422 쓰는 분이었습니다. 생일 문화가 좀 달라졌습니다. 나 오늘 생일이야 라고 예전에는 광고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런 분들 찾기가 드물죠. 그 메신저의 그 프로필 설정에서 생일을 감추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메신저를 통해서 선물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선물을 받으면 또 잊지 않고 나도 그 선물을 보내준 사람의 생일 때 선물을 보내야 하니까 약간의 좀 분주함, 몰랐어도 좋았을 일이었는데 물론 축하해주니까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약간의 부채가 또 부채의식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9422 쓰는 분, 오늘 더 특별한 하루, 더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9422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의 제시곡은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중에서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가수의 이름을 저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내외 가수 또 전설적인 가수 모두 다 좋습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수 소개합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라군의 도이치번호 911번 중에서 다섯 번째 데얼 린덴바움 보리수. 오늘은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음성과 제럴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오늘 당첨자는 1947 쓰는 분입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1947 쓰는 분께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가수의 목소리로 이 보리수를 듣게 될지 내일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9422 쓰는 분 생일인 거 아는 사람이 7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던 9422 쓰는 분께 제가 우유식빵 교환권 드렸죠. 아이고 뒤돌아서면 이제 깜빡깜빡하네요. 9698 쓰는 분입니다. KBS 제1라디오를 많이 듣는 편인데 수도권 주파수가 97.3MHz입니다. 많이 듣는 편인데 출발 FM과 함께를 듣다가 사연은 처음 보내봅니다. 바쁘게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클래식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차로 1시간 20분 가는 거리 온전히 출발 FM과 함께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감정들 기억들을 떠올려 보는 시간이라고 9698 쓰는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옆 동네에서 오셨군요. 아유 1시간 20분 지루하실 수도 있고 살짝 운전에 집중 끝에서 중간 정도에서 놓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편하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9698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분 돼가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말했습니다. 화요일에 할 일을 목요일로 미루는 일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불쌍하다. 그는 그렇게 하면 수요일이 몹시 유쾌하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 5월 26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쇼팽 왈츠 5번 작품 번호 42 알렉산드르 따로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100 쓰는 분입니다. 남편이 내일부터 제주도로 휴가를 떠납니다.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에게 주는 재직 휴가인데요. 혼자 떠나는 낚시 여행이어서 얼마나 설렐까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낚시만 가면 꼭 비가 옵니다. 이번에도 제주에 비 소식이 있어요. 어부의 아내가 된 것처럼 바다에 나갈 남편 걱정이 됩니다. 비바람은 조금 피해가고 좋아하는 낚시는 마음껏 즐기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여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가시는군요.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내일. 여하튼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제주도가 강풍주의보, 풍랑주의보,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비가 50에서 150mm까지 온다고 하니까 오늘은 낚시 나가시면 안 되는 이런 날입니다. 내일은 날씨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꼭 날씨 정보 확인하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0100 쓰는 분의 남편에 대한 걱정과 사랑의 사연이었습니다. 0870 쓰는 분입니다. 어제가 생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기념일을 챙기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어제는 축하를 받고 싶었습니다. 케이크도 선물도 받고 즐겁고 싶었습니다. 그런 날도 있네요. 오늘 생일인 분들께 어제 제 마음을 담아서 축하를 보냅니다. 0870 쓰는 분이었습니다. 하루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0870 쓰는 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날이 있죠. 평소엔 관심이 없었는데 아예 무슨 기념일이야, 무슨 생일이야, 그날이 그날이지 뭐. 그런데 어느 날 딱 아, 나 생일 축하받고 싶은데, 그런 날이 있습니다. 0870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발 FM과 함께도 하루 지났지만 어제 사연 생일이었다고 사연 보내주셔서 아유 진짜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870 쓰는 분이었습니다. 선물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연 선물,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제임스 NS 연주회가 있는데요. 이 연주회에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5쌍 10분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선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과 브람스의 교향곡 4번 그리고 브루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NS가 협연자로 무대에 서고 지휘자 도널드

러니 클스가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끕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 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임스 NSC의 곡 준비했습니다. 마누엘 마리아 퐁세의 에스트레이타 작은 별, 제임스 NSC의 바이올린과 앤드류 암스트롱 피아노 연주입니다.

마뉴엘 마리아 퐁스의 에스트레이트 작은 별이었습니다. 제임스 헤네시 바이올린, 앤드류 암스트롱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586 쓰는 분입니다. 예전에 회사가 이전해서 회사 통근 버스에서 사연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큰 차에서 듣다가 이제는 회사에서 예쁜 짝을 만나 결혼하고 다시 작은 차를 타고 둘이서 출발해 팬과 함께를 들으면서 신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볼륨을 먼저 높이는 애청자가 됐습니다. 와, 그 사이에 진짜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5586 쓰는 분. 결혼도 하시고 앞으로는 세 식구가 듣는 또는 네 식구가 듣는 이런 날도 오겠습니다. 더 행복하세요. 소식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5586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였습니다. 화요일에 할 일을 목요일로 미루는 일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불쌍하다. 그렇게 하면 수요일이 몹시나 유쾌하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한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수요일이 오늘 할 일을 목요일로 미루는 일.

삶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투표죠. 6월 3일 지방선거일인데요. 6월 3일 날도 우리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는 생방송으로 우리 청취자들 만나겠습니다. 미루지 마시라고 미리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그 축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월드컵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선거 이야기가 나와서 그 많은 분들이 선거 때 뭐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이런 지방선거이든 선거와 골프는 머리를 들면 즉 헤드업을 하면 끝이라고 진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축구를 보니까 아 축구는 헤드업을 해야 되는 반드시 머리를 들어야 되는 이런 종목이구나 내가 머리를 들어야 내 동료가 어디에 있고 또 내가 머리를 들어야 저 동료가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선거와 축구가 겹치니까 묘하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약간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시간에 3분 대과를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런 날도 있어야죠.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너는 왜 레퍼토리가 매번 똑같아? 했던 말 또 하는 사람, 약속 시간에 늘 10분씩 늦는 사람, 밥값을 계산할 때면 꼭 화장실에 가는 사람, 이렇게 뻔한 이야기나 행동이 반복될 때 부정적 어조로 레퍼토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 예술에선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용어입니다. 영어 단어 레퍼토리는 연주 공목이란 뜻입니다. 프랑스어로는 레페르투아라고 하는데 극단이나 발레단, 오페라단 같은 연주단체가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된 상연 목록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국립발레단은 지젤, 백조의 호수, 호두과 인형 같은 전통적 레퍼토리와 함께 작년에 처음 공연했던 카멜리아 레이디처럼 새롭게 레퍼토리에 추가된 작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레퍼토리, 라틴어 레퍼토리움에서 유래했습니다. 찾거나 발견할 수 있는 장소, 목록이라는 뜻인데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는 성악가 공연에 가면 그가 오페라 극장에서 맡았던 배역들이 프로그램북에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그만의 레퍼토리입니다. 악기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성진은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음반과 순회 연주를 통해서 새로운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프랑스 근대 작곡가 드뷔시와 고전 시대 모차르트 그리고 바로크 시대 작곡가 핸델의 작품으로 자신의 레퍼토리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또 라벨 탄생 150주년이었던 작년엔 라벨의 피아노 작품 전곡을 선보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레퍼토리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하는 화목한 퀴즈. 오늘 퀴즈 정답자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개 똑같아. 이렇게 다소 부정적 어조로 사용됩니다. 화목한 퀴즈 오늘의 문제. 연주곡목을 뜻하는 이 단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레버리지, 2번 레스토랑, 3번 레퍼토리, 4번 레드카펫. 1번 레버리지, 2번 레스토랑, 3번 레퍼토리, 4번 레드카펫. 잠시 후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의 문자 메시지로만 정답 받습니다. 콩으로는 정답 받지 않으니까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우유 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이 화목한 퀴즈 선물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커피 교환권이었었는데 이제 우유 식빵 교환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의 퀴즈도 이제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겠습니다. 1번 레버리지, 2번 레스토랑, 3번 레퍼토리, 4번 레드카펫입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클로드 드뷔시 기쁨의 섬 루시르보노 106번 듣겠습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기쁨의 섬, 르쉬르 번호 106번 조성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출발, 화목한 퀴즈 정답은 3번 레퍼토리였습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받을 10분의 당첨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개시판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008 쓰는 분, 아유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았었군요. 머리를 틀다 라고 들으셨는데 머리를 들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발음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거와 골프는 머리를 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축구는 머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1008 쓰는 분이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680 쓰는 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부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빨리 병에서 벗어나길 기도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3680 쓰는 분,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3680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6324 쓰는 분, 이 드뷔시의 기쁨의 섬 들으시면서 30여 년 전 대학교 졸업 연주곡이었던 곡입니다. 마지막 음이 88개의 건반 가장 왼쪽 끄듬을 강하게 치는 거여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 미리 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신경 써서 들어보는 건데 아깝네요. 지금도 기쁨의 섬은 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드뷔시 악보 꺼내서 한번 쳐볼까 봐요. 20대의 그 기쁨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 좋네요. 기쁨의 섬 치면서 기쁨의 그 시간들. 재능이 있는 분들은 참 좋습니다.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부럽습니다. 6324 쓰는 분이었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의 주인공은 휴대전화번호 3201 쓰는 분입니다. 한 줄 용기가 필요할 때 베토벤 교향곡 7번 2악장이 필요합니다. 교향곡 7번 2악장 들으면 용기가 샘솟는군요. 아, 용기가 필요한 날인데, 용기가 필요한 모든 분들 라디오 앞으로 같이 손잡고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7번 작품으로 92번 중에서 2악장 알레그레토, 보너스로 3, 4악장까지 듣겠습니다. 3악장 프레스토 트리오 1, 2 아사이 메노 프레스토, 4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인데요. 2, 3, 4악장 합쳐서 24분 정도 걸립니다.

용기가 좀 나셨나요? 베토벤 교향곡 7번 작품으로 92번 중에서 2악장 알레그레토, 3악장 프레스토 트리오 1, 2, 아싸의 메노 프레스토, 4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017 쓰는 분입니다. 소설가가 꾸민 직장인입니다. 출근길 출발의 팬과 함께 들으면서 책을 읽고 퇴근하면 글 쓰는 일상을 보내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출발의 팬과 함께 들으면서 하루의 시작 그 마음을 정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책 나오면 꼭 연락 주세요. 1017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하루가 48시간, 72시간이어도 부족한 분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1017 쓰는 분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물랑의 녹턴 1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 곡과 함께 5월 26일 화요일 출발 FM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술 이은규, 조충식,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작가들이라도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뭘 써야 할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그저 눈앞에 백지처럼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 말이에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런 순간일수록 규칙적인 생활, 루틴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에세이에서 그는 기약 없는 영감을 기다리기보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루틴을 실행하면서 집중력과 지속력에서 오는 힘으로 글을 써나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중력과 지속력, 이거야말로 내 안에 슈퍼파워죠. 며칠의 휴일을 보내고 난 후 규칙적인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인데요. 아침의 루틴, 음악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월 26일 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